보자고 다짐합니다 하시면서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을 청하셨어요. 오늘 아침은 어떠신지요? 8847 쓰는 분, 오늘은 지인이 선물로 보내준 감태 구우면서 신감 들어요. 작년 여름에 입었던 반바지 블라우스가 저의 몸에 들어가고 게다가 염일 수도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한 아침이네요. 아, 이런 가뿐한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음악이 어울리려나요? 한 곡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참 요새 좀 쪘습니다. 몸이 났어요 하는 사연이 더 많은데 아, 요즘 저의 몸에 이렇게 여미기까지 조금 빠지셨나 봐요. 운동 열심히 하셨나요? 아, 가브리엘 포레의 빠삐용, 나비, 이 곤충의 연주, 왕벌의 비행에 이어서 빠삐용 준비했습니다. 먼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The Flight of Bumblebee, 요요마의 첼로 바비 맥베린의 보컬로 들으시고 포레의 빠삐용, 나비, 하인리히 시프의 첼로, 세뮤얼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가브리엘 폴의 파피옹 나비 작품 77 하이니시프의 첼로 세뮤얼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파피옹은 몸이 가벼워지신 8847님께 추천하는 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림스키 크로사코프의 The Flight of Bumblebee 요요마의 첼로 바비 맥퍼린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최전에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2악장을 들을 때 그런 사연이 왔습니다. 680 하나 쓰는 분께서 화 많은 사춘기 아들 둔 엄마는 4악장 듣고 싶어요. 속이 뻥 뚫리는. 그러셨군요. 전 그때 2악장 듣고 참 좋았는데 아쉬우셨었나 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침 9698 쓰는 분께서 또 드보르자 교향곡 9번을 청하셔서 오늘은 4악장 속이 좀 뻥 뚫리시길 바랍니다. 알레그로 콘 푸오코. 푸오코가 이게 불과 같은 이런 얘기잖아요. 이스트반 케르테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9698-6801 쓰는 분께 커피도 한 잔씩 보냅니다.

안토닌 드보르작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 95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 후오코 이스트반 케르테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 이번에는 0714 쓰는 분입니다. 모차르트 오보에 합주곡 C장조 딸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청하셨어요. 준비하던 시험 2년 반 만에 패스하고 일주일 후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면접 준비하며 불안해하던 아이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또 그 모습이 기특해서 응원곡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면접 준비가 너무 광범위하고 걷고 있는 자세, 걷고 앉는 자세, 얼굴 표정, 또 씩씩한 말투까지 세심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구나 싶어요. 오늘도 파이팅 하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으니 힘내라고. 아, 어떻게 준비하던 면접 잘 치렀는지 지난 5월 22일에 사연을 주셨는데 궁금합니다. 커피 두 잔과 함께 응원곡 나가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오보에 협주곡 C장조 쾌일 작품 번호 314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입니다. 알브레이트 마이어의 오보에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말러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제가 참 좋은 힌트를 얻었던 분이었는데, 아, 이분의 신청곡 만남 6주년을 축하하면서 8113 쓰는 분께는 제가 마음의 꽃다발을 전하고 또 커피도 보내겠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18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오늘 크리스티안 치머만의 피아노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18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크리스티안 치머만의 피아노,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에드바르트 그리그 페르퀸트 중에서 솔베이그의 노래, 소프라노 안나 네트랩코, 엠마뉴엘 비오미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아의 연주입니다.

그리그 페르귄트, 솔베이그의 노래, 안나 네트랩코의 음성, 에마뉘엘 비오미 지휘하는 프라 피라모니아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은 3679 쓰는 분께서 청하신 곡이었어요. 큰언니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시면서 긴 이민 생활, 가족들이 그리울 때마다 큰 힘이 돼주곤 했던 큰언니라고 하시면서 청하셨습니다. 큰언니가 방송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주 저희 가정음악 준비한 음반 선물이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의 신보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리스트의 대표작 사랑의 꿈, 위안, 메피스토 왈츠 등을 비롯해 다양한 편곡 작품들까지 리스트 음악의 정수를 고루 만나볼 수 있는 앨범입니다. 선우예건은 화려한 기교 넘어 리스트 음악이 지닌 풍부한 표현력, 철학적 깊이를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선우예건이 들려주는 리스트의 목소리와 드라마가 담긴 이번 새 음반, 가정음악 애청자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5분 추첨해서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0: 매일 듣는 클래식 음악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음악들과 연관 짓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와 재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색다른 주제와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연결지어 소개하는 시간, 뮤직 큐레이션.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도시 산책이군요.
1: 그렇죠. 매달 네. 첫째 주에 도시 산책인데요. 오늘은 바로 바흐의 도시 라이프시히를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라이프시히는 그 사실 독일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의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독일은 아시다시피 이제 1871년에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 제국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뭐 과거 신성로마 제국 이런 게 있어도 그게 사실은 하나의 나라라기보다는 각 지역의 영주들이 다 존재하고 그 영주들 국가들의 연합체 같은 게 바로 옛날의 독일 신성로마 제국이었다라고 한다면
0: 네.
1: 그 각 지역의 그 영주가 다스리는 도시들의 시스템이 한마디로 그냥 근세까지도 봉건주의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를린, 뮌헨, 휘인 뭐 이런 독일어권의 여러 도시들이 전부 군주가 다스리고 왕이든 뭐 공작이든
0: 네.
1: 군주가 다스리고 그 밑에 이렇게 그 뭐랄까요 층층시하 이렇게 계층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0: 네.
1: 진짜 그 꽉 짜여진 시스템 안에 돌아가는 그런 사회였던 반면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0: 네.
1: 각 지역의 그 뭔가 경제가 한 군데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숨통이 좀 트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모든 게 영주의 명령과 이런 걸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그 사회가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시장을 벌리고 이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두 도시가 바로 라이프시히와 함부르크가 되겠습니다.
0: 아.
1: 두 도시는 영주가 존재하지 않고
0: 아, 그래요?
1: 그 완전히 자유로운 상업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함부르크는 물론 과거 중세 때부터 한자 동맹이라고 해서 상인들의 연합이 이끌어 나가는
0: 네네.
1: 독특한 또 항구 도시였습니다만 라이프시히는 엄연히 그 작센 선제후령 선제후 중에서 드레스덴의
0: 네.
1: 왕궁을 가지고 있는 이 작센 선제후가 다스리는 영주 국가의 일부였지만
0: 네.
1: 여기는 영주가 없는 그냥 독립된 상업 도시였던 거죠.
0: 네.
1: 그래서 아주 참 독특한 역사를 가진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네.
1: 이 라이프시히의 인구는 한 62만 명 정도니까 독일에서 여덟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사실 독일 기준으로 볼 때 60만 명 정도면
0: 네.
1: 굉장히 큰 도시죠. 근데 이 구시가지 중심은
0: 네.
1: 사실 뭐 하루면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콤팩트합니다. 그래서
0: 네.
1: 산책이 가능한 그런 도시고요. 일단 라이프시히 중앙역에 딱 내리시면
0: 네.
1: 역의 규모에 상당히 놀라게 되거든요. 이 특히 이 역 건물 자체가
0: 예.
1: 엄청나게 거대한데 이 라이프시히 중앙역을 나오셔서 앞쪽으로 나오면
0: 네.
1: 이제 큰 대로가 있습니다. 그 대로를 건너서 이제 구시가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 만나는 거리가 바로 브릴이라는 거리입니다.
0: 네.
1: 브릴 거리는 그 과거에 이제 수많은 유대인

0: 상인들이 뭐 모피라든지 또는 뭐 그 직물 이런 것들을 거래하던 번성한 그런 거리였는데요. 바로 네. 이 브릴 거리가 바그너가 태어난 생가가 있었던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바그너의 생가는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 무너지고 그 자리에 과거 동독 시절에는 백화점이 있었다가 지금은 그마저도 이제 없어지고 재통일이 된 이후에는 거기에 이제 그 주차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보시면 그 주차 건물 벽에 동판으로 여기가 바그너 생가가 있던 곳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1: 네.
0: 자, 이 브릴 거리를 보시고 이제 계속 발걸음을 옮겨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구시가지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고 라이프치히의 구시청사가 있고 그 앞에 큰 시장 광장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게 되는 넓은 구시청 광장이 나오는데 그 구시청사 바로 옆쪽으로 17세기에 만들어진 바로크 건물. 근데 또 하얀색에 굉장히 이쁜 건물이 있거든요.
1: 네.
0: 요 건물이 바로 라이프치히라는 상업 도시를 상징하는 증권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 증권 거래소 앞에 보면 낯익은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괴테의 동상이거든요. 괴테가 이 아버지의 권유에 못 이겨서 1765년부터 68년 사이에 3년 동안 당시 최고의 명문대학이었던 라이프치히 대학 법학과에서 수학했지만 사실은 라이프치히는 놀 게 너무 많은 도시죠. 그래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네. 문학을 토론하고 음악을 즐기고 수많은 또 그 사교 클럽을 이렇게 그 만들고 그러면서 사실 그 라이프치히가 가진 문화적 자양분을
1: 네.
0: 흠뻑 흡수했던 게 괴테였습니다. 하지만 학업을 마치진 못하고 건강까지 해치게 되면서 아버지가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데리고 와서 결국은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괴테는 학위를 따게 되는데요. 어쨌든 라이프치히는 젊은 시절에 이렇게 머물면서 괴테의 어떤 문화적인 토양을 여기에서 다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파우스트라든지 수많은 괴테 작품에 보면 라이프치히의 어떤 문화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그 괴테 동상으로부터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구시가지 안쪽에 메인 스트리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한 거대한 건물이 있고 그쪽에 그 아케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제 그 아케이드의 이름은 메들러 파사쥬라는 상가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 네.
0: 거기에 건물의 지하에 굉장히 유명한 주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우어바흐 스켈러 주점인데요. 뭐 식당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1438년에 개업을 했으니까 괴테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도 이 주점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 주점이 바로 괴테 파우스트에 나오는 장면의 무대가 되죠. 그래서 이 아우어바흐 스켈러 주점의 1층에 가보면
1: 네.
0: 동상들이 있는데 이 파우스트를 메피스토가 데리고 와서 학생들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피스토는 학생들 앞에서 마법을 부려가지고 학생들을 농락하는 희롱하는 장면이 있죠. 바로 그 장면이 동상으로 마련이 돼 있고 지하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면 이 파우스트에도 등장하는 아우어바흐 스켈러를 가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곡으로는 바로 이 아우어바흐 스켈러에서 메피스토가 온 학생들을 현혹시킬 때 노래를 부르죠.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벼룩의 노래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어떤 왕이 벼룩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왕이 총애하는 벼룩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아첨을 하고 이 벼룩에 대해서 경배를 하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말하는 인간의 어떤 돈과 권력에 대한 그 굴종 이런 거를 약간 그 비꼬는
1: 네.
0: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머제스트 무소르그스키가 작곡한 메피스토펠레스의 벼룩의 노래, 베이스 마르티 탈벨라의 음성이고요. 랄프 고토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 네.

0: 무소르그스키의 메피스토펠레스의 벼룩의 노래였습니다. 베이스 마티 탈벨라의 음성이었고요. 라이프 코토니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뮤직큐레이션 유정우 선생님과 함께 도시 산책 라이프치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아, 정말 그게 나왔던 메피스토와 그 등장인물들이 나왔던 주점을 직접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가볼 수 있는 아우어박스 켈러라는 주점이 있는
1: 예.
0: 파우스트 1부에 등장하는 그곳이 라이프치에 있군요. 이번에는 라이프치 또 이 파우스트 괴테가 머물렀던 젊은 시절 머물렀던 도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제 음악의 아버지
1: 그렇죠.
0: 바흐의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1: 맞습니다. 그 아,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아우어박스 켈러 1층에
0: 네.
1: 그 이제 그 아케이드 안쪽으로 가면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카페가 메피스토 카페입니다.
0: 아.
1: 그래서 거기 가면 메피스토 케이크를 팔거든요. 시커먼 케이크를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라이프치히는 이제 바흐가 또 인생의 후반을 다 보낸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또 이 음악사에서 중요한 도시이죠. 이 메들러 파사주를 이렇게 나와서 이제 구시청 광장과 이 메들러 파사주 사이에 있는 라이프치히 구시가지의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서 이제 서쪽으로 쭉 걸어가면 이제 거기에서 보면 약간 그 구시청사 광장만큼 넓은 건 아니지만 작은 광장이 등장하는데 배고프니까 그 모퉁이에 아주 그 독일 사람들의 그 간식으로 우리나라 떡볶이 같은
0: 오.
1: 커리 부어스트.
0: 오.
1: 이 부어스트는 소세지죠. 소세지인데
0: 커리?
1: 거기에 이제 커리 소스를 부어서
0: 아.
1: 가만히 보면 이거 참 별거 아닌데 꽤 맛있거든요. 특히 라이프치히의 요 구시가지 중심에 있는
0: 네.
1: 커리 부어스트 가판대 이 거기에서 드시는 커리부스 참 맛있으니까 한번 드시면서 좀 이제 허기를

0: 채우고 이제 서쪽으로 한 200m쯤 더 이 광장을 가로질러 걸어가면 네. 바로 그곳이 나옵니다. 토마스 교회. 아. 이 바흐가 1723년 5월부터 세상을 떠나는 1750년까지 무려 27년간 재직을 하면서 바흐의 음악이 집대성된 곳이 바로 토마스 교회죠. 네. 이 토마스 교회 앞에 이미 그 바흐의 동상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구나라는 여기구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당 안 이 토마스 교회 안을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루터교 독일의 개신교 교회죠.
1: 그렇죠.
0: 그래서 그 루터교 특유의 이 검소하면서도 굉장히 그 단정하고
1: 네.
0: 그러면서도 그 안에 품위가 있는 이 내부 공간이 굉장히 멋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들을 쭉 이렇게 보시면 멘델스존도 있고 바흐도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 바흐가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새겨질 정도로 또 여기에서 중요한 존재가. 의미구나라는 예.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 토마스 뭐 사실은 독일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지만 토마스 교회에 크리스마스 언저리에 또 가보면
1: 네.
0: 그 별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1: 아, 그게
0: 막 화려하지는 않은데
1: 네.
0: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격조 있구나.
1: 아 단순미가 있나
0: 그렇죠?
1: 봐요.
0: 그렇죠. 단순하면서도 적재적소에 별이 딱 필요한 만큼만 장식이 돼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뭐 사시사철 다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자, 그 이 토마스 교회의 이제 성가대가 또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바로 그 성가대를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 토마스 학교도 그 내부에 있습니다.
1: 아.
0: 그리고 이 토마스 교회 바로 앞에 보면 또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바흐 박물관이 있습니다.
1: 아하.
0: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바흐의 음악적 행적에 대해서도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을 뿐만 아니고 바흐가 생전에 수집했던 고악기들, 시대 악기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그것도 참 그 볼만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박물관 보시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또 북쪽으로 한 200m 정도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이 또 유명한 그 카페가 있습니다. 이 1711년부터 커피를 이렇게 제공했던 유서 깊은 카페인데요. 이 카페 바움입니다. 바움은 나무라는 뜻이죠.
1: 네네.
0: 그 진짜 그 카페 앞에 큰 나무도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독일어 원어로는 숨 아라비쉔 코피 바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의 이제 독일어에서 그 카페는 그냥 카페지만 이게 또 옛날 용어로 코페 네덜란드하고 약간 비슷한 코페라고 돼 있고 아라비아 커피를 제공하는 커피 그 샵 바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 그러네요.
0: 예, 여기 뭐 바흐도 그 굉장히 커피를 좋아했던 커피 애호가죠. 그래서 이 바흐가 커피 칸타타라는 곡을 쓸 정도였는데요. 그 옛날에 이제 라이프시히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던 바흐의 제일 친한 형님 텔레만.
1: 아, 텔레만 형님.
0: 그렇죠. 4살 이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4살 위 형님인 텔레만이 대학생 때 설립한 그 어떤 그 음악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립 음악 단체인 콜레기움 무지쿰인데요. 이걸 이제 텔레만이 창설하고 이 라이프시히의 콜레기움 무지쿰은 굉장히 유명해서 바흐가 토마스 교회 이 칸토르를 할 때 이 콜레기움 무지쿰을 사적으로 이끌기도 했었던
1: 네.
0: 거죠. 그게 이제 여러 커피숍에서 이렇게 그 사적인 음악 동호회 모임을
1: 네.
0: 가졌다고 합니다. 바움에서도 가지고 바흐가 애용했던 커피숍은 카페 찜머만이라는
1: 네.
0: 카페인데요. 구시청 광장에서 북쪽으로 또 200m 정도 가면 나오는 이게 여기 이제 거리 이름이 카타리넨슈트라세, 카타리나 거리 14번지에 있었는데 1943년에 연합군의 폭격으로 바흐가 애용하던 찜머만 카페는 폭격으로 사라졌습니다.
1: 안타깝습니다.
0: 예, 근데 이 뭐랄까요 그 이 카페를 지금도 아직 복원은 못하고 있는데 카페 찜머만 복원협회가 라이프시히에 존재해서 언젠가는 복원이 될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흐가 1723년에 라이프시히에 칸토르로 부임한 첫 해에 8월 8일 이때가 이제 삼위일체 대축일 이후 11번째 일요일 참 온갖 절기를 다 지켜야 되는 토마스 교회 칸토르의 이제 어떤 일장을 알 수 있는 절기인데 요 8월 8일에 예배 때 만들었던 칸타타가 199번 칸타타입니다.
1: 그렇군요.
0: 이 곡은 사실 원래 이제 1714년에 바흐가 젊은 시절에 바이마르에서 오르가니스트로 재직할 때 작곡했지만 1723년에 이제 더 확장해서 개정한 버전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99번 내 마음은 피바다를 헤엄치네 이 죄인의 어떤 그 괴로움 구원을 갈망하는 예.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리아를 들어보시겠는데요. 조용한 한숨 고요한 탄식 들어보시겠습니다. 메조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제나의 음성이고요. 존 엘리옷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입니다.

0: 요한 세바스찬 바흐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99 내 마음은 피바다를 헤엄치네 중에서 아리아 조용한 한숨 고요한 탄식이었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제나의 음성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였습니다. 역시 라이프치히는 바흐의 도시로군요. 요맘때 또 바흐 페스티벌이 라이프치히에서 열린다고요?
1: 예, 제가 이제 6월에 첫 그 산책할 도시로 이 라이프치히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0: 네.
1: 6월에 뭐 전 세계 최대의 바흐 페스티벌이 이 라이프치히에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0: 네.
1: 올해에도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개최가 되는데 뭐 바흐가 칸토르를 맡고 있었던 토마스 교회와 니콜라스 교회 그리고 뭐 게반트하우스라든지 이 도시 구시가지 전역에서 곳곳에서 아주 다채로운 연주회와 세미나 뭐 이런 행사들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정말 열흘 동안 이 라이프치히의 구시가지 전체가 그냥 바흐로만 꽉 차는 정말 이 충실한 그런 페스티벌입니다.
0: 네.
1: 방금 들으셨던 칸타타 199번도 네. 올해 연주가 되는데요. 6월 20일에 이 이탈리아 출신의 합시코드 주자이자 또 지휘자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내한을 했었던 프란체스코 코르티가 이끄는 일 포모도로 시대악기 네. 연주단체가 니콜라이 교회에서 6월 20일에 이 연주회를 하나 만드는데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제목은 독일어로는 깁펠트레펜 그러니까 정상의 만남 그리고 부제로 바흐와 헨델의 만남인데
0: 예.
1: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이 비슷한 지역에서 태어났던 할레에서 할레. 태어난 헨델 그리고 이 아이젠하흐에서 태어난 바흐 평생 이렇게 두 분이 만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평생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났으면 어떤 음악을 나누었을까라는 가정하에서 만든 음악회인데 그중에 이 칸타타 199번이 연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연주가 있는데요. 이번에 또 이제 그 바흐의 거장인 안드라슈 시프가 이 바흐 연주회를 많이 게반트하우스에서 연주할 예정인데 이제 프로그램에 보면은 뭐 바흐의 파르티타도 연주하고 이탈리안 협주곡 그리고 또 골드베르크 변주곡 등등 다채롭게 연주할 예정인데 요거를 시프가 피아노로 연주하면 다른 날 이번에 이제 이번 바흐 페스티벌의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상주 음악가가 네. 이란 출신의 미국 합시코드 주자인 마한 에스파하니인데요. 에스파하니가 시프가 연주한 레퍼토리를 똑같이 합시코드로 연주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바흐 당대의 건반과 현대의 건반이 어떻게 이 곡들을 연주하고 두 해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연주회입니다. 쉬프는 또 다른 날에는 후가의 기법 전곡도 연주할 예정이라서 정말 이 며칠만 이렇게 걸어다니면 모든 바흐의 레퍼토리를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그 귀한 기회고요. 또 바이올리니스트 이사벨 파우스트는 이 합시코드 주자인 크리스티안 베즈위던 하우트하고 함께 이 바흐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연주할 그런 예정입니다.
0: 아 진짜 바흐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하는
1: 그렇죠.
0: 진심인 그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대 프로젝트가 바흐 칸타타 탑 50.
0: 어머나 이렇게까지.
1: 예, 독특한 예. 제목인데요. 바로 바흐의 200개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칸타타 50위까지 1위부터 50위까지 선정해서 그러니까 바흐 교회 칸타타의 4분의 1을 상위 인기 4분의 1 칸타타를 이 12회에 나누어서 연주하는데 연주 단체를 보시면 가디너와 컨스텔레이션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네네네. 방문했던 가디너와 컨스텔레이션 톤 코프만이 이끄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 필립 헤레베헤가 이끄는 콜레기움 보칼레 헨트 정말 세계 최고의 시대악기 거장들이 다 모여서
0: 그러네요.
1: 바흐의 칸타타를 릴레이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스위스의 유명한 루돌프 루츠가 지휘하는 바흐 재단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게힝어 칸토라이, 복스 루미니스 등등 이 바흐의 합창 음악을 다루는 웬만한
0: 진지하게 바흐 음악을 다룬다 하는 팀들은 다 모이네요.
1: 다 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진짜 이 여섯 개의 단체들이 정말 그 엄청난 연주회를 릴레이로 이어가면서 바흐 칸타타의 세계를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귀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는 또 상임 지휘자인 안드리스 넬손스와 함께 우리의 이민찬 씨가 참여해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할 예정인데요.
0: 슈만을요?
1: 예.
0: 바흐 안 하고?
1: 그렇죠. 근데 이 프로그램들 중에 바흐와 연관 있는 다른 곡들을 또 넬손스와 게반트하우스가 연주를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근데 슈만도 보면 앞쪽에 그 1악장의 첫머리에 보면 클라라를 상징하는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바흐도 보면 후가의 기법이나 이런 곳곳에 그 뭐 신에 대한 어떤 찬양 아니면 자기 이름 이런 코드들을 음악에 넣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곡들만 모아서 연주하는 거죠. 이 결국은
0: 오마주.
1: 그렇죠. 슈만도 이 라이프시히에서 오랫동안 평론가와 작곡가로서 생활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흐의 어떤 음악들이 슈만을 계보로 해서
0: 전해졌다.
1: 멘델스존과 함께 이렇게 이어지는 유구한 라이프시히의 음악 전통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다 녹여낼
0: 그러네요.
1: 예정입니다. 거기에 또 이민찬 씨가 참여한다니까 더욱 자랑스러운데요. 이민찬 씨와 넬손스의 이 슈만 피아노 협주곡은 6월 18일과 21일에 연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바흐 페스티벌의 폐막 연주는 항상 비단조 미사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6월 21일에 지금 이제 토마스 교회 합창단의 칸토르 바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칸토르인 안드레아스 라이트가 지휘를 맡고 아카데미 퓨어 알테 무직 베를린이 이 시대악기 연주단체죠. 베를린의 유명한 이 단체가 이제 오케스트라를 맡고 토마스 교회 합창단이 연주해서 비단조 미사가 연주될 예정입니다.
0: 네.
1: 자 다음 들으실 곡은 바로 이번에 그 상주 음악가인 합시코드 주자 마한 에스파하니의 연주로 바흐의 이탈리아 협주곡 바흐 작품 번호 971번 가운데에서 2악장 안단테와 3악장 프레스토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0: 아스파하니였습니다. 오늘 도시 산책 라이프치히를 둘러보고 있는데 바흐 이 페스티벌 소식에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아 라이프치히를 가려면 6월 초에 가야겠다.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참 계절도 좋고 물론 이제 요즘 이제 그 독일도 여름이 빨리 찾아오는
0: 그렇죠.
1: 이 지구 온난화로
0: 네.
1: 그래서 이 참 덥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유럽은 건조하니까
0: 네네.
1: 6월 달에 이제 또 사실 이때가 아니면 유럽에는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없어서 라이프치히 가보시면 굉장히 고풍스러운 도시에 햇빛이 내려질 때 참 그 어떤 감동을 도시 자체에도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6월 달에 요 시기에 라이프치히 가시면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름에 수많은 페스티벌들 가보면 물가가 비싸죠.
0: 그렇죠.
1: 근데 라이프치히 6월 달에 가시면 요때는 그냥 시즌 중이나 똑같기 때문에 참 이 물가가 싼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그리고 티켓값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 압축적으로 최고의 연주를 그다지 비싸지 않은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정말 이 뭐랄까 알짜배기
0: 콘서트. 몰리기 전에 가야겠네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 알짜 정보가 새어나가기 전에 아유 네 알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는 정말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0: 그럼요.
1: 이렇게 또 유명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만 이 게반트하우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상업도시 라이프치히의 상징과도 같은 곳인데 1498년에 게반트하우스라는 것이 이제 그 모체가 되는 상인 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게반트라는 것이 직물을 뜻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바로 이제 직물 상인 조합. 그렇지만 참 이런 직물 상인 조합 우리가 뭔가 상업이니까 그 이익만을 추구할 것 같은데 또 이분들 고상하게 뭔가 이 예술도 우리가 함께 즐겨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번 돈으로 시민들에게 예술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1743년에 16인조로 구성된 그 음악인들의 정기 연주회를 창설을 했습니다.
0: 아니 근데 이 게반트하우스가 된 건 이 게반트하우스 건물에서 뭐 만들어져서 이런 이름을
1: 그렇죠.
0: 갖게 된 거예요.
1: 한마디로 직물 상인조합 회관에서 연주회를 했던 거죠.
0: 아 그래서
1: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원래 오케스트라가 조직이 된 건 300년이 넘었습니다만 이제 정식으로 18세기부터는 그 이 게반트하우스의 이름을 걸고 콘서트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1781년인데요. 직물 상인조합 건물인 게반트하우스. 이게 또 부유한 상인들의 조합회관 건물이니까 아주 큼직한 것이 공간도 넓었던 거죠. 거기에 강당에서 바로 정기 연주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이 상주 오케스트라 이름도 직물 상인조합 회관 오케스트라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로 이제 정식 이름을 붙이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1: 이 1884년에는 그 19세기 당시에 유럽의 콘서트홀의 기준이 되었다. 라고 할 만한 게반트하우스 콘서트홀이 건립이 되었는데요.
0: 네.
1: 바로 이 게반트하우스 1884년에 건립된 요 홀이 지금 전 세계에서도 가장 음향이 좋기로 소문난 그 암스테르담의 콘세르트허바우. 이 콘세르트허바우의 모델이 된 홀이 바로 19세기의 옛날 게반트하우스 홀이었습니다.
0: 근데 전쟁 때
1: 폭격으로 파괴되었죠. 그래서 이 그 게반트하우스의 명맥이 끊어졌다가 물론 오케스트라는 계속 존재를 했죠. 그래서 하우스의 명맥은 끊어졌다가 1981년 네. 역시 당시는 동독 시절이었습니다만 콘서트홀이 완전히 그렇죠. 새로운 비냐드 형태의 홀로 새롭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새로운 게반트하우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롯데 콘서트홀 같은
1: 그렇죠. 그런
0: 형태.
1: 그 구조이죠. 사실 뭐 베를린의 필하모니라든지 뭐 일본의 산토리 홀이라든지 이런 홀들이 다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
0: 네.
1: 당시의 유행을 따라

0: 그래서 이제 80년대에 새로운 동독 그때. 시절의 게반트하우스가 이어졌습니다.
1: 네.
0: 사실 그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는 19세기 말에는 오히려 베를린 필하모닉보다 더 중요한 오케스트라로 여겨졌던 적이 있죠. 베를린 필하모닉은 19세기 말은 창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오케스트라였고 게반트하우스는 벌써 그 당시 기준으로도 200년이 넘는 오래된 오케스트라로서 그 니키쉬라든지 후르트 뱅글러 그리고 이 이후에 동독 시절의 쿠르트 마주어 그리고 이제 그 90년대 와서 리카르도 샤이 그리고 마리스 얀손스 안드리스 넬손스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지휘자들이 또 상임 지휘자를 역임했고 또 90년대 들어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렇게 동독이 자유화되고 이제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그 자유 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던 것도 쿠르트 마주어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게반트하우스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멘델스존이죠. 1835년부터 1841년까지 게반트하우스의 음악 감독으로서 이 바흐를 부활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독일 음악의 계보를 완벽하게 정리한 분이 멘델스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슈베르트가 돌아가시고 10주기인 1838년에 당시 이제 역시 또 라이프시히에 살면서 멘델스존과 음악 활동을 같이 풍부하게 하고 있던 슈만이 슈베르트 10주기를 맞아서 비엔나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아직 생존에 있었던 슈베르트의 둘째 형인 페르디난트의 집을 방문해서 슈베르트 선생님의 유품을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슈베르트의 안경하고 펜하고 여러 가지 보여주면서 그리고 여기 그 발표 안 한 악보들도 많습니다. 라면서 유고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슈만이 악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알고 있는 곡들도 많았지만
1: 미발표작.
0: 어라? 이거는 완전 처음 보는 한 번 들어본 적도 없는 엄청난 교향곡인데? 라고 해서 살펴봤더니 진짜 엄청난 길이와 규모의 교향곡을 발견해서 흥분한 슈만은 페르디난트 그 형님의 허락을 얻어서 이 악보를 라이프시히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멘델스존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거 슈베르트 선생님께서 남기신 미완성. 미완성은 아니죠. 완성은 됐는데 미발표 곡을 내가 보내니까 우리 이거 초연하자. 라고 해서 이 멘델스존이 악보를 연구하고 슈만과 함께 계속 연구해서 이 라이프시히에서 1839년 3월 21일 날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에서 멘델스존의 지휘로 역사적인 초연을 하게 된 곡이 바로 슈베르트의 9번 교향곡, 그레이트 교향곡인 거죠.
1: 아, 그렇게 되는군요.
0: 예, 그래서 바로 이 그레이트 교향곡을 부활시킨 곳도 이 라이프시히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끝곡으로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그레이트 C장조 도이체 번호 그 944번 가운데에서 2악장 안단테 콘 모토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헤르베르트 블롬스테트가 지휘하는 라이프시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 오늘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슈베르트 교향곡

0: 타쿠모토 블롱세트가 지휘하는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뮤직크리에이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이가 연주한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독일의 작곡가 카를 마리아 폰 베버는 평생 병약했습니다. 그는 선천적인 장애 때문에 늘 절뚝이며 걸었고 사고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잃었고 끝내 결핵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요. 그렇지만 그의 삶은 절망이나 포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4년 전, 열정적으로 지휘하는 베버의 모습을 본 한 소년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받았는데요. 베버의 수척한 얼굴과 절뚝이는 걸음걸이마저도 위대한 음악가만의 개성처럼 느꼈다는 그 소년의 이름은 리하르트 와그너였죠. 의미 있는 삶이란 얼마나 많은 행운을 누렸는지가 아니라 어떤 열정을 끝까지 잃지 않았는지로 기억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버가 세상을 떠난 지 꼭 200년이 되는 오늘이네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열정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봅니다.

카를 마리아 폰 웨버의 안단테와 헝가리풍의 론도 가운데 안단테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밀란 트루코비츠의 바순,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방송 관현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웨버 서거 200주기여서 기념음악회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지요. 평생을 따라다닌 질병 속에서도 음악을 향한 집념 하나로 음악사를 굵게 장식했던 웨버의 곡으로 오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KBS 음악실 오늘도 많이들 함께해 주세요.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오늘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와 함께하는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코너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세요.

진솔하고 다채로운 우리 음악가들과의 만남.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0: 한 사람의 사랑과 열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기쁨을 주곤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금요일 코너죠.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과 함께하는 현명한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공연을 추천해 주시나요?
1: 롯데 콘서트홀에서 진행하게 될 조성진 체인버 콘서트예요.
0: 오.
1: 네, 제목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실내악 무대를 볼 수 있는 공연이에요.
0: 귀한 자리네요. 네. 일단 조성진 피아니스트이고 그리고 그간 리사이틀이나 협연 무대는 여럿 있었지만 실내악 공연이라니 좀 신기해요.
1: 아마 한국에서 공연했던 게 대부분 리사이틀 아니면 협연이었는데
0: 그렇죠.
1: 그때 보기 어려웠던 조성진의 모습을 이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실내악을 같이 할 연주자들이랑 앙상블을 맞추는 게 되게 가까이서 보일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 것들 보면은 아마 또 조성진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어떤 연주 또 어떤 표정도 볼 수 있을지 네. 벌써 궁금해집니다. 조성진 씨와 이번에 함께할 연주자들의 면면 또한 대단하다면서요.
1: 네, 베를린필 단원들이랑 함께하는 공연이에요.
0: 우와.
1: 네. 해외에서는 뭐 조성진과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도 공연이 진행되는데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자신의 친구들도 소개해 줄 겸 이렇게 한국에 다 같이 오는 것 같아요.
0: 네.
1: 심지어 베를린필의 악장인 다이신 카시모토도 조성진의 친구로 한국에 방문을 하는데
0: 악장이 오는군요.
1: 네, 참 대단한 친구들이라서 공연을 보게 될 관객들도 되게 즐거운 공연이 될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가고야 싶죠. 문제는 이게 예매가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1: 피아니스트 조성진 공연에 이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이기도 한데 분명히 연주자 성격상 완벽에 가까운 무대를 준비해 올 거예요.
0: 네.
1: 뭐 이 점에 있어서는 정말 확실한데 그 공연을 관람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0: 네.
1: 아마 지금쯤은 매진이 되었을 건데
0: 됐어요.
1: 네. 공연 일주일 전부터 들어가 보면은 가끔씩 좌석이 나오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열심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0: 아직은 예매하신 건 아니군요, 허명현 씨.
1: 저도 실패했습니다.
0: 심지어.
1: 네.
0: 이러니 저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 그래서 아무튼, 네. 네,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볼 생각입니다. 네.
0: 명현 씨 파이팅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어떤 음악 들어볼까요?
1: 조성진과 친구들의 첫 곡이기도 한 작품 준비했어요. 브람스 호른 트리오 준비했는데 이거는 브람스 30대 시절의 작품이에요.
0: 네.
1: 작품에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 브람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에 작곡된 작품이라서 그때 브람스가 느꼈던 마음들이 좀 음악에 담겨 있어요.
0: 그런 스토리가 있군요. 호른 트리오에 그렇다면 무언가 슬픔이 묻어나겠는데요.
1: 네, 브람스라고 하면은 원래 그렇게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는 작곡가가 아니잖아요.
0: 아니죠.
1: 네, 뭐 형식이라든지 이런 구조를 중요시했던 그런 작곡가인데 오늘 들어볼 호른 트리오의 3악장에서는 평소 브람스답지 않게 감정을 많이 드러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0: 네.
1: 뭐 그렇다고 음악이 지나치게 슬픈 건 아니고 어머니와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떠올리는 것처럼 아련한 음악들이 나올 거예요.
0: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브람스의 호른 3중주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 메스토, 게르트 자이페르트의 호른, 에드와르드 드롤츠의 바이올린,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죠.

0: 브람스의 호른 3중주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 메스토, 게르트 자이페르트의 호른, 에드와르드 드롤츠의 바이올린,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았습니다. 그리움의 음악이었네요. 따스하면서도 애잔한 마음이 전해지는 듯한 선율이었습니다.
1: 사실 모든 브람스의 음악이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 음악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특히 호른을 사용했다는 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람스가 이 음악에 꽤 진심이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0: 브람스는 호른을 각별하게 생각했었죠.
1: 맞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서양 음악사에서 호른을 정말 사랑한 작곡가가 두 명이 있어요.
0: 네.
1: 그중에 한 명이 브람스고 또 한 명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거든요.
0: 아, 맞네요.
1: 네. 이 두 작곡가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주제나 장면을 만들고 싶을 때 꼭 호른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0: 네.
1: 마찬가지로 브람스도 이 호른 트리오 말고 교향곡 안에서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으면은 호른의 목소리를 빌려서 연주를 하기도 하거든요.
0: 맞아요.
1: 뭐 가장 대표적으로 교향곡 3번의 3악장이 호른이 정말 애절하게 주제를 연주하는 장면이
0: 네.
1: 등장해요.
0: 네, 네, 그렇죠. 전 교향곡 2번도 시작하자마자 호른이 나와서 맞는 것 같아요. 브람스는 참 호른을 잘 사용했던 음악가였네요. 앞으로 브람스의 작품을 들을 때 호른을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작품을 또 감상해 볼까요?
1: 첫 번째 곡이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호른 친구인 베를린필의 호른 수석 슈테판 도어를 소개했다면 두 번째 음악은 베를린필의 클라리넷 수석을 소개할 그런 작품을 준비했어요.
0: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같이 할 실내악 연주자들이 베를린필의 호른 수석 그리고 또 클라리넷 수석.
1: 맞아요. 정말 그 한 사람만 나와도 주인공 같은데 이렇게 여러 주인공이 나오니까 주연 배우들끼리만 영화에 출연하는 그런 호화로운 공연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0: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오션스 11, 네. 오션스 12 이런 영화.
1: 정말 주연들만 등장해서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모를 이런 공연인데 심지어 베를린필의 악장인 다이신 카시모토가 모든 작품을 함께하는 그런 대단한 공연입니다.
0: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해요? 네. 와, 놀랍습니다.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인맥이 대단하네요.
1: 네, 그래서 조성진과 친구들이라고 붙은 이 제목이 저는 약간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자부심도 느껴지는 내 네. 친구도 이렇게 훌륭해.
0: 네, 네. 아, 그러니까.
1: 라는 걸 보여주는 공연인 것 같아요.
0: 제 어깨가 막 올라가죠.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아무튼 클라리넷 트리오도 기대되는데 이건 어떤 작품인가요?
1: 앞에 호른 트리오가 30대 브람스 작품인 반면에 클라리넷 트리오는 50대 브람스 작품이에요.
0: 아, 만년의 작품이네요.
1: 네, 사실 이 시기에 브람스는 자기가 음악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곡을 이제 그만둬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예요.
0: 네.
1: 그래서 조금은 창작열이 떨어졌던 시기인데 그러던 중에 독일의 궁정악단의 클라리넷 수석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연주를 듣고 나서 그 연주에 완전히 매료가 돼서 다시 창작열을 불태웠어요.
0: 아, 만년의 브람스를 자극했던 다시금 그에게 영감을 네. 되살려준 네. 그런 연주였군요.
1: 서양 음악사에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뭐 바이올린의 연주를 듣고 바이올린 협주곡을 썼다든지 이렇게 네. 뭐 클라리넷의 연주를 듣고 클라리넷 작품을 썼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이제 등장하는 작곡가들의 뭐랄까요 모습은 정말 다양한 기술들을 이 작품에 담으려고 노력을 해요.
0: 네.
1: 내가 이 작품에 매료된 만큼 관객들도 이 작품에 매료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도 클라리넷의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한 번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거든요.
0: 네. 또 그 연주자, 그 당시 연주자의 네. 연주를 듣고 또 클라리넷의 영감을 얻었으니 말입니다.
1: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연주자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0: 맞아요.
1: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연주자가 아니었다면은 브람스는 어쩌면 이대로 은퇴를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은퇴를 정말 했었다면은 그 유명한 뭐 작품 번호 118 간주곡 같은 작품은 그 뒤에 나온 작품이에요.
0: 그렇구나. 네.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아마 이 연주자가 아니었더라면은 그런 작품들을 지금의 클래식 팬들이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0: 네. 아, 생각하면 할수록 귀하네요.
1: 네.
0: 지금 음악 감상해 보겠습니다. 브람스의 클라리넷 3중주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안단티노 그라치오소, 안드레아스 오텐잠머의 클라리넷, 고티에 카피송의 첼로, 유자왕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KBS 음악실 금요일 코너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7월 달에 열게 될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함께할 실내악 공연 관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날 만나볼 수 있는 브람스의 클라리넷 3중주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안단티노 그라치오소 감상해봤습니다. 안드레아스 오텐자머의 클라리넷, 고티에 카피송의 첼로, 유자왕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아주 극하고 깊숙합니다.
1: 네, 클라리넷이라는 악기가 이렇게 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다음으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음악은 그날 공연의 하이라이트일 것 같은데 브람스 피아노 4중주 준비했어요. 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종종 연주를 했던 작품이기도 하고 더 먼 과거에 루빈슈타인 콩쿠르에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출전했을 때
1: 그렇죠.
0: 그때 연주했던 작품이에요.
1: 네.
0: 그만큼 스스로도 되게 각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1: 저도 그 동영상 여러 차례 봤었습니다.
0: 저도 여러 차례 봤어요.
1: 막 대회가 아니라 본인 연주회 같았거든요. 어떤 작품인가요?
0: 앞서 작곡된 작품들보다 훨씬 젊은 시절에 작곡된 작품이에요.
1: 네.
0: 뭐 브람스를 보통 떠올리면 되게 진중한 사람이거나 좀 신중한 사람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아니면 되게 고독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1: 맞아요. 좀 외롭고 고집스럽고.
0: 네, 네 맞아요.
1: 클라라 슈만도 생각나고. 네. 아무튼 고독했다 그 단어가 가장 먼저 다가오긴 합니다.
0: 그런데 이 젊은 시절의 사중주를 들어보면 참 열정적이고 뜨거운 감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좀 느껴볼 수가 있어요.
1: 네.
0: 뭐 누구에게나 젊은 시절은 그럴 것 같은데 브람스도 정말 한 열정했구나라는 걸 느껴볼 수 있는 작품인데 또 들어보면은 브람스가 정말 점잖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고 특히 마지막 악장은 피아노가 아무래도 부각되는 그런 악장이잖아요.
1: 네.
0: 아주 화려하고 또 어려운 대목이 많아서 듣다 보면은 브람스가 뭐 작곡가 이전에 피아니스트로서도 굉장히 뛰어났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1: 지금 감상해 보겠습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1번 가운데 4악장 론도 알라 징가레즈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 아마데우스 콰르텟 멤버들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0: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1번 가운데 4악장 론도 알라 징가레즈,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 아마데우스 콰르텟의 멤버들 연주로 함께한 음악이었습니다. 와, 이 마지막 악장은 진짜 속도며 긴장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음반으로 들어도 이런데 실제로 들으면 얼마나 현장에서 온몸이 뜨거워질지 벌써 막 흥분이 되네요.
1: 마지막 순서로 배치한 것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음악을 듣고 나서 그 다음 음악을 듣게 되면 좀 심심하게 들릴 수 네, 있을 것
0: 네,
1: 같거든요.
0: 맞아요.
1: 연주자도 너무 지친 상태일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참 마지막에 이런 작품이 연주돼서 저는 실제로 꼭 보고 싶은 그런 공연이에요.
0: 네, 네. 아 그러네요. 아주 얼마나 네. 화려할까 네. 상상해봅니다.
1: 정말 젊은 시절의 브람스는 참 훌륭한 피아니스트였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노래 한 가지를 더 준비했는데 본 프로그램엔 없어요. 그런데 그냥 느낌상 앙코르로 나왔으면 아니 혹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작품이거든요.
0: 또 허명현 씨의 촉이 남다르시거든요. 어떤 작품을 앙코르로 들을 수 있을까요?
1: 이 빠른 음악 뒤에 다시 빠른 음악을 하는 건 적당하지 않을 것 같고 조금 네네. 천천히 흐르는 음악일 것 같은데 슈만 피아노 4중주 중에 안단테 칸타빌레 악장이 나올 것 같아요.
0: 아.
1: 네, 그 안단테 칸타빌레라는 말이 여러 음악들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0: 아. 많이 있죠. 차이콥스키도 있고.
1: 네. 그런데 이 음악만큼 이 안단테 칸타빌레가 잘 어울리는 음악이 또 없는 것 같아요.
0: 왜 노래라고 하셨나 했습니다. 아, 진짜 이 작품 극강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1: 네.
0: 악기 넉 대의 대화가 너무 지고지순하고 좀 간절하잖아요. 아름다움 가운데.
1: 그런 선율은 네. 어떻게 떠올렸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만큼 네. 아름답기도 하고요.
0: 맞아요.
1: 아 그리고 이날 연주할 프로그램들이 다 브람스거든요. 그런데
0: 그러네요.
1: 브람스를 연주하다 보면은 전 자연스럽게 브람스의 선생님이기도 하고 후원자기도 하고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슈만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흐름상 이 작품을 앙코르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0: 네, 그러네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피아노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네. 듣고 커튼콜 받고 슈만의 피아노 4중주 들으면 네. 완벽할 것 같은데요.
1: 마무리하기에도 너무 적당한 것
0: 네,
1: 같아서
0: 네.
1: 이 작품을 꼭 연주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아,
1: 물론 이제 제가 티켓을 예매하고 이 공연장에 갔을 때 얘기지만
0: 네, 네.
1: 이 작품 꼭 실제로 그들의 연주로 들어보고 싶어요.
0: 궁금합니다. 슈만의 피아노 4중주 가운데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오늘 엠마뉘엘 엑스의 피아노,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하이메 라레도의 비올라, 요요마의 첼로 연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0: 들을 때마다 울컥하게 됩니다. 슈만의 피아노 4중주 가운데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엠마뉴엘 엑스의 피아노,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하이멜라레도의 비올라, 요요마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진짜 앙코르로 이 곡을 들을 수 있다면 멋진 밤이 될 것 같아요. 허명현 씨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와 함께한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금요일 코너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슈만의 피아노 곡으로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숲의 정경 가운데 고독한 꽃, 백건호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도로 위에선 우회하라는 표지판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회로, 영어로는 디투어인데요. 이탈하다라는 뜻의 접두어 D와 돌다, 둘러보다라는 뜻의 투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좀 묘하죠? 우회로를 뜻하는 단어 속에서도 여행이라는 뜻의 투어가 들어있으니까요. 많은 이들은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웬만하면 빨리 다다르길 원하고 둘러가는 길은 피하고 싶어지는데요.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공사 구간들을 만나기 마련이죠. 가려던 길 말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우회의 순간이요. 하지만 인생의 우회로들이 목적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아니더라도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남기는 길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째서 무엇에 가로막혔는지도 인생의 이야기가 되고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본 풍경들도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곳곳에 놓여 있을 공사 구간들을 담담하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둘러가는 길 위에서 줍게 될 새로운 이야기들을 기대하면서요.

비틀즈의 너에게로 가는 멀고도 험한 길이라고 부르는 곡이잖아요. The Long and Winding Road였습니다. 엘레나 듀란의 플룻과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과 로리 홀로웨이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아, 제가 요즘 즐겨 듣고 있는 곡이라고 회원님 이렇게도 너무 좋네요 하셨고 3030번 쓰시는 분도 The Long and Winding Road, Let It Be 앨범 10번 곡이에요. 비틀즈 곡 중에 최애 곡인데요. 이 날씨에 만나서 정말 좋습니다 하셨어요. 정원님께서는 디투어 돌고 돌아서 생클로 결국 목표 지점은 생생클래식이었다 하셨는데요. 수영님도 당밤에 청한 비틀즈가 여기에 이런 우연한 기회로 발견되다니 뜻하지 않은 선물 같은 정어입니다. 하셨고 한옥님께서도 너무 앞다투어 살지 말고 이따금 디투어를 마음에 새기면서 살자고요 하셨는데 영어 단어 디투어 소개해드렸는데요. 프랑스어 디투어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디투어도 투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행이다라는 좀 마음 편하게 가져보시면서 좀 가로막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날이 잔뜩 흐릴 줄 알았더니 많이 흐린 것 같진 않고 좀 묘하게 흐린 그런 날인데요. 오늘 생생한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으로 듣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생생 클래식을 마구마구 채워주실 수 있는 금요일인 만큼 듣고 싶은 곡들 많이 많이 넣어주세요. 주제는 잠시 뒤에 공개하고요. 이번에는 비에냐프스키의 폴로나즈 드콩세르 작품 4번 듣겠습니다. 바딤 레핀의 바이올린과 알렉산더 마르코비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알바니즈의 카디스 작품 47의 4번이었습니다. 카티아와 마리아 라베크 자매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비에니압스키의 폴로네즈 드 공세르 작품 4번이었습니다. 바딤 레핀의 바이올린과 알렉산더 마르코비치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은희님 벌써 저희 주제를 보셨군요. 오늘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오늘 날씨에 듣고 싶은 클래식인데요. 오늘 날씨가 어떤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해외 사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 이 주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국 날씨를 봤는데 대체적으로는 비슷한데 어떤 곳은 또 쨍한 날씨도 있고 살짝 흐린 날 또 뭐 구름이 살짝 낀 곳도 있고요. 곳에 따라 살짝 다르기도 하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더 다르실 테고요. 다분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에 나는 이 곡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곡도 전해주셔도 돼요. 미수님 오늘 58번째 어머니 생신이라고요. 퇴근하고 케이크 직접 만드시는군요. 축하드리고요. 창현님께서는 알베니즈도 너무 좋았어요. 오늘 선곡 뭐지요? 너무 좋았는데요? 하셨는데 아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봉영님도 오늘 바람이 너무 시원한 날이네요. 때로는 디투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직진만 하면 피곤하잖아요. 오프닝 멋졌어요 하셨는데 이번에는 생상스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콘서트용 소품 쥐장조 작품 62번이고요. 장자크 칸토로우의 바이올린과 그가 지휘하는 타피올라 심포니에타의 연주입니다.

생상스의 콘서트 연속품 쥐장조 작품 62번이었습니다. 장 자크 칸터로우의 바이올린과 그가 지휘하는 타피올라 심포니에타의 연주였습니다. 진아님이 오늘 날씨는 비 온 뒤에 후텁지근하지도 않고 서늘하고 햇빛도 구름도 적당해서 너무 시원하네요. 마치 마지막 봄 날씨인 듯한 공기결입니다. 그야말로 시원선선하네요. 하셨고 3307번 쓰시는 분 지금 일산 날씨도 너무 좋다고요. OST도 신청되나요? 하셨는데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일단 다 넣어주세요. 주남님께서 아침부터 에어컨을 가동시키는 남편 바람이 부는 날씨인데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오늘 그래도 좀 선선한가 봐요. 올여름 많이 더울 테니까 이런 날씨도 많이 즐겨둬야겠죠? 이번에 준비한 곡 모차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4번 2장조 켈 542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입니다. 모차르트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4번 2장조 퀄 542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훈멜의 바순 협주곡 F장조 준비했는데요. 그 가운데 2악장 로만사 안단티노 에 칸타빌라입니다. 빈필의 수석 바순이스트로 오랫동안 활약해왔던 미하엘 베르바의 연주, 빈 스트링 솔로이스트의 연주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훗메르 바순 협주곡 F장조 가운데 2악장 로만사 안단티노 에칸타빌레였습니다. 미하일 베르바의 바순과 빈 현악 솔로이스트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선선한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청량한 날씨라고 8974번 쓰시는 분. 그래서 그런지 뭔가 바람과 관련된 곡들도 많이 청해 주시는데요. 저희 예상과는 살짝 빗나갔네요. 저는 오늘도 비가 오거나 아니면 더 쨍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어디 중간쯤에 있는 날씨인데 곳곳에 계신 대로 보시는 대로 느끼시는 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인데요. 브람스는 단 두 곡의 첼로 소나타만 남겼습니다. 첫 번째 작품을 완성하고 20여 년이 지난 50대에 완성한 첼로 소나타 2번 F장조 작품 99번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페투어조 전해드리죠. 크리스티안 폴테라의 첼로와 로날드 브라우티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브루흐의 로망스 F장조 작품 85번이었습니다. 제라르 코스의 비올라,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리옹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비올리스트들에게는 좀 빼놓을 수 없는 독주 레파토리 중에 한 곡이죠. 먼저 들으신 곡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2번 F장조였고요. 그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페투오소 들었습니다. 크리스티안 폴테라의 첼로, 로날드 브라티햄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7767번 쓰시는 분, 파란 하늘에 흰 구름, 자작나무,

가지를 쓰다듬고 지나가는 산들바람, 나뭇잎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햇살의 군무. 어떤 음악이 이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이블링 글라니의 연주를 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곡을 딱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곡 청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3661번 쓰시는 분은 다가올 여름 날씨가 오늘 같았으면 좋겠네요. 파란 하늘에 옅은 구름, 선선한 바람 부는 날씨요. 여기는 포항입니다 하셨고 봉금님은 부산으로 친정 나들이 가고 있습니다. 하늘도 맑고 공기마저 신선한 게 즐거운 여행길이에요. 엄마가 회무침을 많이 해놓으셨다고 잔뜩 기대됩니다. 하셨는데요. 여러분 생생 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번 주 준비한 선물 알려드릴게요.

0: 문화예술 종합 매거진 아르떼 매거진 6월호 이번 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창간 2주년 기념호인 이번 호에서는 세계 주목을 받는 플루티스트 최나경을 집중 조명하고요. 리코더를 불던 소녀가 유세 오케스트라를 거쳐서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기에 단단한 여정이 실려 있습니다. 화보로 만나는 미술올림픽 2026 베네치아 비엔날레 소식과 칸 영화제 소식, 또 음악감독 지명자 신분으로 뉴욕필의 정규 프로그램을 지휘한 두다멜의 소식까지 담겨 있습니다. 예술계 소식이 알차게 담긴 아르떼 매거진 6월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사연과 함께 남겨주세요. 다섯 분 뽑아서 선물 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여러분의 추천곡과 함께하는 금요일 코너 생생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생생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9분입니다.
1: 산뜻한 클래식
0: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함께 엮어서 듣는 오늘의 클래식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올해는 아주 일찍부터 더위가 시작됐죠. 그나마 비가 한 번씩 내릴 때마다 더위가 주춤해서 다행이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떨지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어울리는 클래식. 그런데 오늘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해가 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뭐 소낙비가 지나가는 곳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비가 올 것처럼 구름이 껴있는 곳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고 그곳의 하늘은 지금 어떤지 그 날씨에는 이 곡이 딱이다 하는 그런 추천곡 알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310번, 우물정 9310번과 KBS 콩으로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대구에서 듣고 계세요. 6834번 쓰시는 분. 시원한 곡 듣고 싶다고. 아, 기온이 많이 올랐나요? 2353번 쓰시는 분은 거제도에서 함께 하시는데요. 햇볕이 너무 따갑네요. 쨍해도 너무 쨍합니다.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이럴 때 시원한 곡을 들어야 하는데 순간 떠오른 곡은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하셨는데요. 그 곡 함께 하시죠.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싸입니다.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피아노 야체 카프스치크가 지휘하는 스피체라 스위스 이탈리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였습니다.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야체크 캅스치크가 지휘하는 스위스 이탈리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2353번 쓰시는 분이 떠올리신 곡은 1악장 또는 3악장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2악장도 괜찮지 않았나요? 송사님께서 이 곡 오늘 날씨와 궁합 좋다고 해주셨는데 좀 청량한 느낌이 드는 또 곡이기도 했습니다. 4209번 쓰시는 분이 여기 파주예요. 바람도 신선하게 불고 끝내주는 날씨네요 하셨고 8553번 쓰시는 분은 여기는 제주입니다. 어승생학 갔다가 개운하게 콩국수 먹으러 들어가면서 듣고 있어요. 하셨고 1074번 쓰시는 분 여기는 전북 익산 함열입니다. 강경으로 출근하는 길은 이렇게나 항상 아름답습니다. 바람은 가을바람, 구름은 뭉게구름. 이런 날에 어울리는 거 그냥 추천해 주세요 하셨고요. 무주에서도 듣고 계세요. 1028번 쓰시는 분. 구천동 계곡길 드라이브 중인데요. 하늘이며 바람 초록초록한 세상이 정말

질 수 있어요. 여름 코앞에서 느끼는 이 시원한 바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아마 이 날씨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자, 오늘 날씨에 듣고 싶은 클래식, 다양한 곡들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역시 좀 자유주제에 가까운 이런 걸더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러면 3030번 쓰시는 분이 먼저 청해주신 바흐의 바이올린 소나타 바흐 작품 번호 1017번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과 크리스티안 베즈위나우트의 합시 코드 연주로 먼저 전해드리고요. 혜자님께서 이런 좋은 날씨에 바흐 시대 사람들은 푸르른 들판으로 사냥을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흐 작품 번호 208번 사냥 칸타타 양들은 평화로이 풀을 뜯고를 신청합니다. 기타 연주로 듣고 싶어요 하셔서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두 곡입니다.

바흐의 두 곡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3030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바이올린 소나타 바흐 작품 번호 1017번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였고요.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과 크리스티안 베즈위데노트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양들은 평화로이 풀을 뜯고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 연주로 들었는데요. 2405번 쓰시는 분, 피아노 편곡으로만 들었던 노래를 기타 선율로 듣고 있자니 너무 평화롭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피아노로도 참 좋죠. 저는 그 아르투르 루카스 유센 형제의 연주를 보면서 힐링하곤 했는데요. 조만간 또 피아노 버전도 함께 들을 수 있길 기다리면서 258번 쓰시는 분은 부산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은경님은 내 고향 함열에서 애청자가 사연을 보냈네요. 괜히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이어지는 곡도 여러분께서 떠올리신 작품이거든요.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떠올리신 분들 계셨어요. 8501번 쓰시는 분도 그러셨고 7254번 쓰시는 분, 햇빛은 쨍한데 부는 바람이 상쾌합니다. 자전거 타고 바람 맞으면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듣고 싶어요 하셔서 필립 마카나 코넨 연주로 준비했고요. 3307번 쓰시는 분 일산에서 사연 주셨는데 날씨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존 베리가 작곡한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듣고 싶어요 하셔서 메인 타이틀곡 주제곡 I had a farm in Africa 준비했습니다. 두 곡 이어 듣죠.

3307번 쓰시는 분의 추천곡 존 베리의 영화 Out of Africa 가운데 주제곡이었습니다. I had a farm in Africa. 그리고 먼저 들으신 곡은 8501번 쓰시는 분도 다른 분들께서도 청해 주셨던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간주곡이었습니다. 필립 맥칸의 코넨 연주로 들었습니다. 소영님 금요일 행복하네요 하셨고 종인님도 신청곡들이 심금을 울리니 누가 보낸 것은 중요치 않고 다 내 신청곡이거늘 하면서 마음 풀어헤치고 멍하니 사무실 밖을 쳐다보면서 인사합니다. 정현님도 오늘 날씨가 눈부신 햇살과 파란 하늘, 두둥실 구름, 적당한 그늘과 시원한 바람, 무덥고 습한 한여름에 진입하기 전 마지막 선물 같은 날씨에 벌써부터 아쉬워요.

아렌스키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4번 가운데 꿈이었습니다. 스티븐 콤스와 이안 먼로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고요. 크리스티안 리님은 캘리포니아에서 듣고 계시죠? 해외 청취자까지 배려해주는 생크림.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캘리포니아 북쪽은 햇볕 쨍쨍 약간 더운 날이었는데요. 오펜바흐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폴로네즈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아주 주관적인 선곡입니다 하셨어요. 주관적인 게 오늘 이 시간에는 정답입니다. 롤랑 피두, 에디엔 베글라르의 첼로 연주로 듣겠습니다.

오펜바흐의 두 대 첼로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폴로네즈였습니다. 롤랑 피두와 에티엔 베클라르의 첼로 연주로 아주 청량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1년 살다 오신 분 계시네요. 7060번 쓰시는 분,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하셨는데 아무래도 날씨 덕이겠죠. 또 캘리포니아에서 신청해 주신 크리스티안 님 덕분에 또 오펜바흐의 곡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6885번 쓰시는 분, 더운 날에는 이열치열로 신나고 경쾌한 음악 듣고 싶습니다 하셨고, 2353번 쓰시는 분도 이 날씨에 딱 떠오르는 곡이라고 마르케스의 단손 2번 청해 주셨거든요. 구스타보 두다메리 지미아는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마르케스의 단손 2번이었습니다.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라이딩 중인데요. 화창하고 바람은 시원하고 쾌적한 날입니다. 1809번 쓰시는 분. 그 외에도 2258번, 442번, 8898번 쓰시는 분이 오늘 날씨와 참 잘 어울리는 곡들 많이 전해주셨는데 조만간 하나씩 하나씩 들을게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고요. 9921번 쓰시는 분 그리고 6947번 쓰시는 분이 바람 따라 우아하게 날아다니는 유령을 생각하면서 신청합니다 하신 윌리엄 볼콤의 우아한 유령, 마르크 앙드레 아물랑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매주 금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성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귀한 음원인데요. 명현주명음반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음원입니다. 베이스 바리톤 한스 오터의 노래 그리고 한스 알트만의 피아노 연주로 1952년부터 59년 사이에 방송용 레코딩 슈베르트의 가곡 호터가 사랑했던 10곡을 담고 있는 음원입니다. 10곡 전곡 전해드리고요. 전반반은 에드바드 그리그의 첼로 소나타 A단조 작품번호 36,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스베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 1964년 실황 스테레오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인주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인데요. 역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투철한 경제적이고 경쾌한 그런 곡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1번 C단조 작품번호 35 이렇게 간편하게 부르고 있지만 원제목은 피아노와 트럼펫과 현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1번 C단조 작품번호 35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크 앙드레 아물랭의 피아노, 마크 키티의 트럼펫, 그리고 앤드류 리튼이 지휘하는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감동적이다 못해서 현란하기까지 하죠.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1번 C단조 작품 번호 35, 피아노와 트럼펫과 현을 위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마크 앙드레 아물랭의 피아노, 마크 키피의 트럼펫, 앤드류 리드니 주연은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오늘 명인조 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인공은 로스트로포비치와 리히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방세계에 자주 같이 무대에 섰죠. 당연히 로스트로포비치의 반주자로서 리히터는 뭐 빛나는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가가 한 무대에 올랐을 때 청중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연주가 명연입니다. 에드와드 그리그의 첼로 소나타 A단조 작품 번호 36,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스베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 1964년 실황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에드바드 그리그의 첼로 소나타의 2단조 작품 번호 36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보비치의 첼로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 1964년 슈랑 스트레오 레코딩이었습니다. 이 그리그의 형이 있었죠. 요한 그리그입니다. 그런데 첼리스트로 활약을 하기도 했고요. 첼로를 또 전공하기도 했죠. 하지만 가업 때문에 이 음악을 포기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한 그리그가 이 곡을 헌정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토마소 알비노니의 현을 위한 협주곡 작품 번호 7의 7번 이무지치의 연주입니다.

토마스 알비노니의 현과 바소 콘티누오를 위한 협주곡 작품 번호 7-7번 이무지치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집중감상곡 성악곡 한스 오터가 즐겨 불렀던 슈베르트의 가곡 10곡 전해드립니다. 이 한스 오터는 뭐 전설 속의 전설입니다. 전설적인 바리톤으로 그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우직한 음성이 종교적 경외심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터의 주특기인 이 슈베르트를 비롯한 다른 작곡가의 가곡들 남아있는 음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음질 자체도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감상할 때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감상하실 음원은 예전에 프라이저라는 이 오스트리아의 음반사가 있었습니다. 이 과거의 성악가들의 귀중한 테이프만 CD로 복각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감상하실 음원이 바로 그 음반사의 음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귀합니다. 음질도 대단히 뛰어나고요. 모노지만요. 슈베르트의 가곡입니다. 샘터의 부처, 그리고 두 번째 곡 어부의 사랑의 행복, 그리고 두비스트 디루 그대는 안식, 불멸의 것에 관해서, 이어서 데어 반더러 방랑자, 아프데어 도나우 도나우강에서, 그리고 달에 방황하는 자, 그리고 노년의 노래 그라이젠 계장이죠. 프로메테우스, 그루페하우스 댐 타르타로스, 타르타로스의 무리들로 이어집니다. 바리톤 한스 오터의 노래, 한스 알트만의 피아노 연주, 1952년부터 59년 사이의 모노 레코딩입니다.

웨이스바리톤 한스 오토의 노래로 들어본 슈베르트의 가곡 10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3장조 퀘일 296, 아이작스턴의 바이올린 예핀 브롬프만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3장 초 쾰엘 296, 아이작슨의 바이올린 예핀 브롬프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명인주 명음악 오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10세기 이베리아 반도와 서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국가를 이끌었던 칼립 압드 알 라흐만 3세. 70살이 됐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난 50년이 넘도록 승리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를 다스려왔다. 백성들에겐 사랑을 받았고 적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우방으로부터는 존경을 받았다. 부와 명예, 권력과 즐거움도 마음껏 누렸고 세속적인 것들은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난 내가 온전히 순수하게 진심으로 행복했다고 느꼈던 날들을 세어봤다. 모두 열 나흘이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칼리프라고 하면 이슬람에서 정치와 종교의 최고 권위를 함께 지녔던 통치자입니다. 그런 그가 70평생 행복했던 날이 단지 열 나흘이었다니. 그렇다면 부와 명예, 권력이 행복의 총량을 보장해주는 건 아닌 거겠죠? 압달 라흐만 3세가 꼽은 그 열 나흘은 어쩌면 권력이나 부와 무관한 아주 평범한 날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일이 주말이라 오늘이 행복한 사람처럼 말이죠.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모차르트의 소프라노 아리아를 문 열었습니다. 리덴텔라 깔마 고요함은 미소 짓고 쾌일번호 152 미소 띤 평온이 내 영혼 안에 솟아나고 분노와 두려움은 더 이상 흔적조차 남지 않기를 내 사랑이여 그동안 어서 와서 내 마음에 그토록 기쁜 달콤한 사랑의 사슬로 날 묶어주오. 가사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진짜 행복한 순간이겠죠. 소프라노 수지 르블랑, 야닉 네제세갱의 피아노 연주로 금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이 주말에 즐거운 약속이나 계획 있으신 분들, 적어도 지금만큼은 그 이슬람 통치자 칼리프보다 행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행복이란 게 뭐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불변의 진리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말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김계수님께서 단지 열나흘 좀 놀랐어요 하셨고 서혜수님 70평생 행복한 날이 열나흘 저도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겠어요. 신준식님 저의 대답에 따라서 우리 준식님은 제가 조금은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출석을 오랜만에 불렀잖아요. 고속도로 위라서 대답을 못 하셨대요. 결석인가요? 출석 점수 못 채우면 낙제인데 우짜주 하셨는데 저희가 또 지각 체크 안 하듯이 출석 점수 못 채운다고 낙제도 안 합니다. 조금은 행복해지셨나요? 김수연님, 지금 하늘 보시고 행복해지신 건가요? 오늘 파란 도화지 하늘에 하얀 솜사탕 한입 녹는 느낌이라고. 여기 또 행복하신 분, 한 노날 가족 한 분 추가합니다. 이곳 외관에 이사 온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카페 안에 명연주 명음반이 흘러나왔대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커피 한 잔 받아서 노래의 날개 위에 듣기 위해 눌러 앉으셨다고. 이렇게 성함이 불렸으니 더 행복해지셨을까요? 조용한 곳에서 귀호강하고 가겠다고 하셨는데 귀호강 이어집니다.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 이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작곡가죠. 사랑의 열병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노래한 곡 이어드리려고요. 센토 넬 꼬레, 마음속에 느끼네. 이 내 평화를 혼란케 하는 확실하고 선명한 고통,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랴. 이런 걸 행복한 고통이라고 또 하는 걸까요? 소프라노 조수아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두 곡의 이탈리아 가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정확히 말하면 나폴리 칸천의 나폴레타나죠. 우리에게는 오 솔레미오로 잘 알려진 19, 20세기 작곡가 에드와르도 디카푸아의 이때 무리아 바사, 그대에게 입맞춤을 이었습니다. 테너 레나토 발사돈나의 음성으로 함께 했어요. 보드란 봄바람 꽃향기 가득한데 어여쁜 장미 위에 그대 고이 잠들었네. 오 보드란 그대뺨 나도 입맞출까. 그대의 단잠 차마 어찌 깨울까. 나 또한 그대 곁에 살포시 잠들어 감미로운 꿈 그대와 함께 놀고 싶네. 정말 로맨틱한 곡이었죠. 먼저는 바로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의 마음속에 느끼네. 행복한 그 사랑의 고통을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조수아가 불렀습니다. 초기 바로크 시대 프랑스 궁정 작곡가입니다. 앙투안드 보에세의 작품을 크리스티나 플루아르가 편곡했습니다. À la fin, c'est Berger. 그 양치기 아가씨도 나중에는. 카운트 테너 필립 자르스키, 크리스티나 플루아르가 이끄는 라르페지아타의 연주입니다.

17세기 프랑스 궁정 작곡가 앙뚜안드 보에스의 작품을 크리스티나 플루아리가 편곡했습니다. 그 양치기 아가씨도 나중에는 카운트 테너 필립 자루스키가 불렀고요. 크리스티나 플루아리가 이끄는 라르페지아타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좀 있으면 최미수님의 어머니께서 아주 행복해지시겠는데요. 오늘 엄마 58번째 생신이셔서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셨대요. 이따가 오시면 드리려고요. 야, 잘하셨습니다. 직접 만드셨다니 대단한데요. 그리고 김희수님, 싱그럽고 싱그러운 오늘입니다. 하늘도 맑고 예쁘고요. 바람은 그지없이 청량하네요. 기분 좋은 노날의 오후입니다. 노날이 한 스푼 더해져서 지금 무지 행복하시대요. 아, 김희수님의 사연을 보니까 제가 행복해지는데요. 김은희님, 행복해지려고, 더 행복해지려고 아이스크림을 꺼내셨대요. 사실 저도 그 밤마다 자꾸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어가지고 근데 진짜 달콤한 한 입이죠. 그리고 저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새로운 노날 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고를 새로 해주시는.

최미리님, 김인규님, 밖에서 듣기만 하다가 첫 번째 출석 신고하신다고 고맙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20세기 브라질 작곡가 안토니우 까를로스 조뱅, 보사노바의 대부죠. 그의 작품 아, 펠리시다드, 행복이란 뜻이라고 하네요. 영화 흑인 울프에 또 삽입돼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슬픔은 끝이 없지만 행복은 끝이 있다네. 행복은 바람에 날리는 깃털 같아서 가볍게 날아간다고. 아, 리듬은 좀 굉장히 경쾌했는데 조금은 쓸쓸한 가사의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재즈 보컬리스트 카린 알리슨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19세기 오스트리아 작곡가 프란츠 본 조페의 오페레타 보카치오 중에서 미아벨라 피오렌티나, 내 사랑 피오렌티나 감상하시겠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안젤리카 키르이슐라거, 바리톤에는 사이먼 켄리사이드, 알프레드 애슈베가 지휘하는 톤 쿤슬러의 연주입니다.

빈의 낭만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19세기 오페레타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빈 오페레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곡가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춤추는 여인 파니 엘슬러 중에서 드라우젠 인 지베링 플리트 션데어 플리다 지베링에는 벌써 라일락이 피었네 였습니다. 파니 엘슬러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빈 출신의 전설적인 발레리나라고 해요. 그녀의 삶과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루치아 법,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만나보신 빈 오페레타는 프랑크 본 주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데카메론의 작가 보카치오가 주인공인 오페레타 보카치오 중에서 그가 사랑하는 여인 피아메타와 함께 부르는 이중창이었어요. 내 사랑 피오렌티나. 메조소프라노 안젤리카 키르이 슐라거와 바리톤 사이먼 킨리사이드의 하모니, 알프레드 애슈베가 지휘하는 톤쿤슬러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20세기 브라질 작곡가 에이토르 빌라로부스의 아마존의 숲 중에서 센티멘탈 멜로디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알프레드 헬러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에이더르 빌라 로브스의 아마존의 숲 중에서 센티멘탈 멜로디.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세레나데였죠.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이 불렀고요. 알프레드 헬러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임상민님, 6월 2일의 오프닝 멘트가 너무나 철학적이고 좋아서 다시 듣게 하려니까 안 되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듣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다시 듣기는 없고요. 자정에 야간반 재방송이 있습니다. 혹시 뭔가 너무나 좋은 구절이 있었다면, 음악이 있었다면, 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6월 2일 기억하죠. 제가 그 다시 한번 그 제목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임스 리카드의 짧은 산문시였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9세기 영국 민요와 고시를 편집 간행한 아일랜드계 작가 로버트 벨은 1857년 영국 농민과 민중 전승의 시와 발라드, 노래를 채록, 정리해서 민요집을 출간합니다. 이 민요집 안에 이런 주석이 붙은 노래가 있습니다. 이 기이한 노래는 고대 콘웰어에서 번역된 것이라고 전해진다. 우리가 이 노래를 처음 들은 곳은 독일에서였다. 노래를 부른 이들은 모젤 강가의 첼 근처, 납광산에서 일하던 코널 출신 광부 4명이었다. 노래의 선창자이자 광부들의 반장이었던 존 스토커는 이 노래가 코널과 데번셔의 광부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노래이며 월급날과 장례식마다 늘 불리곤 했다고 말했다. 또한 30년 전 10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의 할아버지도 이 노래를 즐겨 부르며 아주 오래된 노래라고 이야기하곤 했다고 덧붙였다. 콘월은 영국 지도에서 남서쪽 끝에 길게 튀어나온 반도 지역. 데번셔는 오늘날 데번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옛 명칭. 이 두 곳은 18세기와 19세기 구리와 주석 광업의 중심지로 한때 세계 구리 생산에 아주 큰 몫을 담당했다고 말해질 정도로 중요한 산지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첨단에 속하는 광산 기술이 집중적으로 발전한 곳이었고요. 이 기술이 영국 전체와 세계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콘웰과 데번 출신 광부들은 가장 숙련된 광부 집단 가운데 하나로 역사의 이름을 남기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도 콘월과 서부 데번광산 경관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벨이 독일에서 콘월의 광부들이 부르는 민요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조금도 이상할 게 없겠죠. 또 코널에는 아서왕이 잉태됐다고 전해지는 틴타겔 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지중해와 이탈리아,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들여온 토기나 유리 제품이 대량으로 출토되고 있어서 당시 넓은 해상 교역망과 연결된 중요한 거점 가운데 하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벨이 독일에서 들었다는 코널의 민요는 사랑과 결혼을 노래하는 달콤한 나이팅게일. 노래의 전개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한 젊은이가 계곡 아래에서 들려오는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를 함께 듣자고 우유 짜는 소녀를 계곡으로 초대한다. 그리고는 우유통을 집까지 대신 들어주겠다며 다정하게 구애한다. 소녀는 나도 손이 있다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면서 처음엔 그의 제안을 거절한다. 그런데 다음 장면으로 건너가면 두 사람은 앵초꽃 핀 둑 위에 나란히 앉아있다. 그리고 둘은 바로 서둘러 결혼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함께 교회로 향한다. 마지막 연에서 소녀는 이제는 더 이상 그늘진 계곡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달콤한 노랫소리를 안심하고 들을 수 있게 된다. 이쯤 되면 코널은 은밀한 만남의 정서를 품고 있는 장소인 걸까요? 트리스텐과 이졸데의 이야기가 떠오르죠. 코널 백작의 조카로 등장하는 이가 트리스탄이고 삼촌과 정략 결혼하는 아일랜드 공주가 이졸데. 트리스탄이 아일랜드에서 이졸데를 데리고 오는 곳이 바로 코널이고 그 데리고 오는 배 안에서 두 사람의 은밀한 사랑이 시작되죠. 앵초꽃 핀 계절, 코널의 그늘진 계곡에서 이루어진 은밀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민요, 달콤한 나이팅게일, 스윗 나이팅게일입니다.

영국 코널 지방의 미녀 달콤한 나이팅게일. 바리톤 벤자민 룩슨과 가수 빌 크로프트가 함께 불렀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영국 민요 골랐습니다. Blow the wind suddenly. 남풍아 불어다오. 바리톤 브린터펠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세상 천지의 무생명은 연약하다. 악이든 선이든 연약하다. 세상에 강자는 없다. 박경리 작가의 시 속살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하네요. 단단해 보인다면 그건 껍데기일 뿐이고 생명의 속살은 모두 연약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일까요? 만약 단단하기만 하고 강해 보이기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해서 이렇게 함께 살아있습니다. 김경아 편곡 달의 눈물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김경아의 필연주입니다.

김경아 편곡 달의 눈물 한오백년 오늘 첫 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경아의 피리와 송지훈의 피아노, 장재효의 물방울소리로 함께 하셨네요. 오늘 풍기마을 박경리 작가의 속살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는데요. 살아있는 것은 악이든 선이든 연약할 뿐이라고 박경리 작가는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딱딱한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다른 연약함에 상처를 내기도 하죠. 연약한 존재들끼리 서로 다치게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음악 우리 가락으로 풍류 여유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화종 작곡 상사별곡 그리움의 아픈 사랑 이어드리죠. 홍현수의 노래입니다.

먼저 성화정 작곡 상사별곡 그리움의 아픈 사랑 홍현수의 노래로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변계원 작곡 신상저가 들으셨습니다. 고려가요 상저가 노랫말에 새로 곡을 붙여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이봉근의 노래 이승철의 대금 이주아의 해금과 진한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말 듣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있으면서 학문과 덕행이 높은 선비.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천거, 즉 추천을 통해 관직에 등용된 학자. 조선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살림이라 불렀습니다. 살림이란 살림 숙덕지사 또는 살림 독서지인의 준말이라고 하는데요. 제야에서 덕을 쌓고 공부하는 선비란 뜻입니다. 제야 학자들은 과거를 통해 관직 생활을 시작한 이들에 비해서 자신의 소신과 이상에 좀 더 충실했죠. 조선 중기부터 살림이 본격적으로 등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인조 때 등용된 김장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김장생은 인조 반정 이후 공신들에게 공심을 강조했습니다. 공심이란 사사로움이 없는 공평한 마음을 뜻합니다. 만약 공심을 지키지 못한다면 후세 사람들은 사사로운 마음으로 반정을 도모했다고 하지 않겠느냐고 경고했죠. 그러니 반정의 주역들은 영달과 부귀를 스스로 포기해야 하며 사사로운 원한으로 벌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장생의 이 조언은 인조와 공신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김장생은 젊은 시절 그다지 총명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미련하고 굼뜨다고 했고 졸렬하다, 식견이 꽉 막혔다는 평가도 들었죠. 그는 자신의 단점을 알기에 더 꾸준히 공부했고 중년 이후에는 존경받는 학자가 됐습니다. 이경구의 17세기 조선 지식인 지도라는 책에 실려있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그가 존경받는 살림이 된 것은 꾸준한 공부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자신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공심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자리에 있든 선비의 마음은 공평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지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겠죠.

오늘 천년의 향기 웃도들이 박장원의 대금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한승석 바라지 작곡 무취타 준비했는데요. 모손가락으로 불고 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소리 바라지 연주로 듣겠습니다.

한승석 바라지 작곡 무취타 우리소리 바라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우리 음악 이정인 작곡 넉대 산조 가야금을 위한 해와 달 그리고 봉우리 함께하겠습니다. 가야금 연주단 추노가의 연주입니다.

이정인 작곡 넉대 산조 가요금을 위한 해와 달 그리고 봉우리 가요금 연주단 춘호가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걸어주자고 화분에 물을 흠뻑 주듯 내 육체를 위해 흠뻑 걸어주자고 야심한 밤에 길을 나섰다. 우리는 돌멩이를 신발로 툭툭 차듯 실없는 얘기들을 툭툭 내던지며 두어 시간을 걸었다. 걷다가 구멍가게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 먹기도 했다. 집에는 혼자 걸어 들어왔다. 다른 길로 더 멀리 돌아서 보이지 않는 빼곡한 별들을 생각하며 걸었다. 항상 다니던 길을 다르게 지나가 보는 건 새 길을 걷는 것과 같았다. 김소연 시인의 산문집

시옷의 세계 중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밤 산책을 하던 날의 이야기였죠. 산책은 마치 화분에 물을 주듯 자신에게 물을 주는 일이라고 글쓴이는 말했습니다. 산책은 우리 몸과 마음에 물을 주는 일, 몸과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하는 일. 정말 꼭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글쓴이 산책에는 한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항상 다니던 길을 다르게 지나가 보는 것. 다르게 지나가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무심히 지나치던 나무 한 그루를 좀 더 자세히 보며 걷는 것, 또는 멈춰서 하늘을 한참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겠죠. 초여름 밤은 또 얼마나 산책하기 좋은가요? 산책을 하고 나면 정말로 단비 맞은 나무처럼 몸과 마음이 촉촉하게 차오르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산책 말고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물을 주는 방법 또 있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6월에는 우리 자신에게 제때 물을 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승환 작곡 기분 좋은 하루, 정길선의 산조갈금과 송지훈의 피아노 연주, 오정택의 베이스, 서덕원의 드럼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멋과 풍류 이야기, 풍류 오늘 거닐다 나눠봤네요. 기분 좋은 하루, 오늘 끝곡을 함께 하셨는데, 날이 더워지면서 공기에서 초여름 냄새가 난다고 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초여름 냄새라는 것이 진해지는 풀냄새일 수도 있고, 또 여름 과일 향기일 수도 있겠고, 사람마다 다른 냄새를 초여름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기분 좋은 초여름 냄새, 초여름 공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FM 풍류마을 지금까지 백승지였습니다.

0: 최정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 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덴마크에 살고 있으면서 스웨덴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제네바의 유엔 본부에서 일을 하는데 제네바의 집값이 너무 비싸서 국경 넘어 프랑스 시골 마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지요. 국경을 넘어 출퇴근하는 느낌은 어떨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만들고 갈라놓고 그어놓은 건 다 별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지도 위에 그어놓은 몇 센티미터의 선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치른 역사가 곳곳에 많지만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국경을 넘어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탄불에서처럼 점심은 아시아에서 저녁은 유럽에서 먹을 수도 있죠. 경계를 넘어서 아주 넓은 마음의 영토에 들어선 것처럼 너그러운 금요일 저녁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반젤리스의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영화 남극 이야기의 테마 Theme from Antarctica 였고요. 이어드린 곡 역시 영화 음악이었죠. 글래디에이터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OST에서 Now We Are Free 전해드렸습니다. 한스 짐머, 리사 제라드, 그리고 클라우스 바델트의 곡이었고요. 리사 제라드의 목소리가 들렸던 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9160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세상이 환한 퇴근길, 여름이 저 왔어요 하고 인사하는 듯해요. 길가에 실록 짙은 플라타너스 나뭇잎도 살랑살랑 춤을 추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5814번 쓰시는 분, 남편과 제주도에서 보름살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상지 김아람 씨와 함께 했던 탱고, 남미에 휴가와 있는 듯 참 멋진 시간 보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즐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작곡가이자 건반 연주자죠. 마이클 호페의 곡 전해드립니다. 제목이 Beyond the Valley예요. 뒤에 괄호 안에 For Thomas Hardy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곡 마이클 호페의 건반 연주 그리고 팀 위터의 알토 플루트 연주가 함께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미국의 재즈 가수 멜로디 가르더의 노래였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참 들을 때마다 편안하고 어느 곡을 들어도 그렇죠. 휴식을 주는 음악이죠. 이 멜로디 가르더, 그녀가 노래한 From Paris with Love 전해드렸습니다. 그녀가 특히 파리를 좋아해서 파리에서도 많이 오래 머물고요. 그곳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Beyond the Valley for Thomas Hardy라는 곡이었습니다. 마이클 호페의 곡이었고요. 팀 위터의 알토 플루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2171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두 달 전에 보낸 줄 알았던 문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어제 탱고 특별방송 들으며 문자 보내려다가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열흘 내내 선곡표만 확인하다 실망했었어요. 방송 들으며 아름다웠던 부에노스아이레스 여행 추억에 잠겼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2171번 쓰시는 분도 탱고 특집 잘 들으셨나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로드리고의 곡입니다. 스페인의 작곡가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랑후에스 협주곡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이 곡 줄리안 브림의 기타,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챔버 오케스트라 오브 유럽의 연주입니다.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랑후에스 협주곡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전해드렸습니다. 줄리안 브림의 기타,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한 The Chamber Orchestra of Europe의 연주였습니다. 최미순 씨가 6월 5일은 엄마의 58번째 생신이에요. 늘 가족 먼저 생각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신 엄마께 감사합니다. 엄마 덕분에 웃을 일이 많고 힘든 날에도 큰 힘을 얻어요. 엄마가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최미순 씨 어머님 생신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어머님 성함도 꼭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5677번 쓰시는 분, 3월까지는 퇴근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들었던 애청자입니다. 갑자기 희망퇴직을 하게 됐고 세 번째 직업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 마음먹고 주얼리 핸드메이더에 도전 중입니다. 세 번째 플리마켓 참여하면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참 쉽지 않네요. 초라해질 용기를 늘 충전해도 어렵네요. 용기내어 시작한 만큼 앞으로 세상의 모든 음악을 친구 삼아 나아가 볼까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세 번째 직업을 이어가는데 새음을 친구 삼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응원해 드리죠. Beyond the Sea라는 곡 전해드릴 텐데요. 아주 부드러운 전자사운드 위에 피아노와 플루트가 멜로디를 연주하는 보사노바 곡입니다. 일본의 연주그룹 어쿠스틱 카페의 곡입니다.

프랭키 레인의 노래였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로 30년대부터 쭉 활동해오다 지난 2007년에 93세로 세상을 떠난 가수죠. 프랭키 레인의 노래 가운데 South of the Border, 그 뒤에 Down Mexico Way라는 괄호 안에 또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국경의 남쪽이라는 노래였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어쿠스틱 카페가 연주한 Beyond the Sea였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러시아의 6월은 짧은 여름이 막 시작되는 무렵입니다. 강과 호수의 얼음이 모두 녹아내리고 백야에 가까워지고 물가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때죠. 차이콥스키는 그런 6월의 풍경을 오선지에 그렸습니다. 왼손이 만들어내는 흔들리는 리듬 위로 오른손의 선율이 물안개처럼 천천히 피어오르는 음악, 잔잔한 호수 위에 작은 배 하나가 떠있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6월을 뱃노래라는 제목으로 남겨놓았죠. 차이콥스키의 작품은 늘 어느 만큼의 쓸쓸함과 그리움을 동반하는데, 밤이 돼도 하늘이 환한 6월을 담은 뱃노래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움과 쓸쓸함이 스며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느낌보다는 혼자 물길을 따라 천천히 흘러가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6월의 뱃노래는 차이콥스키의 4개 가운데 한 곡입니다. 4개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그 달에 어울리는 시와 함께 발표된 12개의 피아노 소품집이죠. 12달의 풍경과 감정을 담아낸 작은 음악 일기 같은 작품인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행되던 음악 잡지 누벨리스트의 발행인 니콜라이 베르나르트의 의뢰로 작곡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월의 뱃노래는 어떤 시와 함께 발표됐을까요? 러시아의 시인 알렉세이 플레셰프의 시였다고 하죠. 강가로 나가자. 그곳에서 물결이 우리 발을 적시리라. 신비로운 슬픔을 머금은 별들이 우리 머리 위로 비치리라. 시 속의 이 문장은 악보의 표지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바르카롤레가 대부분 8분의 6박자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차이콥스키는 4분의 4박자를 택했죠. 형식을 파괴한 이 완만한 걸음걸이가 러시아 풍의 애수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며 살아온 시간, 또 흔들리며 살아갈 시간. 차이콥스키가 들려주는 6월의 뱃노래. 우리도 그 배에, 그 물결에 잠시 함께 흔들려 보기로 하죠.

러시아의 6월, 이제 보름 남짓 지나면 백야가 찾아오겠죠. 밤이 돼도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고 푸르스름한 새벽빛 같은 공기가 머무르는 백야, 그리고 6월. 차이콥스키는 좀처럼 어두워지지 않는 6월의 밤, 네바강을 바라보며 이 곡을 썼다고 하죠. 피아노 소품집 4개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곡,

유월의 뱃노래 바르카롤. 평생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했던 차이콥스키는 해가 지지 않는 유월의 푸른 밤, 강물에 비친 자신의 외로움을 이 곡에 담아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차이콥스키의 4개 중에서 유월 뱃노래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에니오 모리꼬네의 곡 두 곡인데요. We All Love 에니오 모리꼬네라는 모리꼬네가 직접 여러 뮤지션들과 함께 자신의 곡들을 듀오로 풀어낸 그런 곡들을 담은 음반에서 두 곡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영화 말레나의 테마, 말레나는 첼리스트 요요마와 함께 하고요. 그리고 TV영화 아킬레오의 테러의 주제가 Come Sail Away는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이 노래합니다.

엔니오 모리꼬네의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말레나, 요요마의 첼로 연주가 함께했고요. 이어서 Come Sail Away, 이 곡은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목소리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즈 스탠다드 넘버죠. My One and Only Love. 이 곡 오늘은 로드 스튜어트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장가영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난 5월 30일 오랜 시간 투병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긴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처음 아버지의 병을 알게 됐을 때는 제가 한창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이었어요. 청천벽력 같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후로 10년 동안 어머니와 저의 간호를 받으시며 식사도 곧 잘 하셨는데 최근 3개월 동안 부쩍 몸이 약해지셨죠. 지난 월요일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아직도 황망하고 슬픈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 이제는 주사바늘도 없고 약도 없는 정말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셨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하늘나라에 마련된 새 집에서는 아버지가 편안하게 음악들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 정말 큰 위로가 필요하신 장가영 씨네요. 음악이 좀 위로가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명복을 빌면서 전해드리죠. 필 콜터의 곡인데요. Home Away From Home 이라는 곡입니다. 필 콜터의 피아노와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가 함께합니다.

키스 자레트의 컨트리 전해드렸습니다. 키스 자레트의 피아노, 이안 가발에게 테너 색소폰, 팔레 다니엘슨의 더블 베이스, 존 크리스텐센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는 필 콜터의 곡 Home Away From Home 이었고요. 필 콜터의 피아노,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였습니다.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3 가운데 2악장 라르고 마논 트로포 전해드리죠. 러시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아버지와 아들 모두 바이올리니스트죠.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와 이골 오이스트라흐, 그리고 유진 구센스가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3 가운데 2악장 라르고 만원 트로포였습니다.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와 이고르 오이스트라흐의 바이올린 유진 구센스가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김미선 씨, 우리 부부는 이번 6월 6일에 결혼 25주년이 됩니다. 살아보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 좋은 그이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함께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축하곡을 이 곡을 정하셨네요. 네, 결혼 25주년 축하드리고요. 엘가의 사랑의 인사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오늘 린 하렐의 첼로, 브루노 까니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가운데 꾀젤리다 마니나, 그대의 찬손, 로돌포의 아리아였죠. 이 곡 테너 마리오 란자의 노래, 그리고 마리오 란자와 늘 많은 작업을 함께했던 지휘자 콘스탄틴 칼리니코스가 지휘한 스튜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 작품 번호 12, 린 하렐의 첼로, 브루노 카니노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번에는 카지아닌의 곡입니다. 동아프리카 부룬디 공화국 출신으로 프랑스로 건너가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 최근에는 오랫동안 활동이 좀 없어서 많이 기다려지는 카지아닌의 곡 가운데 세일링 전해드리죠. 로드 스튜어트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곡인데요. 이 곡 코르시카의 형제 듀오 이 무브리니의 코러스가 함께합니다.

재즈 지수, 피노키오 지수, 베이글 지수. 세상엔 흥미로운 지수가 꽤 많습니다. 그 속엔 압축된 세상의 지표가 들어있고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도 느껴볼 수 있지요. 재즈 지수는 재즈를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한 사회가 자유롭고 유연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피노키오 지수는 정치나 사회 시스템에서 거짓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진단하는 지수죠. 언론학자나 경제학자들이 세상의 유연함과 도덕성을 계량하기 위해 만든 냉정한 시선의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이글 지수는 뭘까요? 여러 해석이 있긴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리 동네의 기성품 빵집 대신 매일 아침 직접 반죽한 베이글을 뚝심 있게 구워내는 진짜 베이글 가게가 생겼다면 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수라는 거죠. 도시사회학자들은 골목상권이 저마다의 개성을 지닌 상점으로 지역에 친숙한 작고 친밀한 상점으로 바뀌는 과정을 추적하며 공동체의 문화적 밀도와

삶의 질을 측정해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베이글 지수에 등장한 베이글은 단순한 빵이나 밀가루 반죽이 아니죠. 매일 아침 골목길에 퍼지는 빵 냄새를 따라 기꺼이 줄을 서고 취향대로 크림치즈를 고르고 갓 구운 빵과 커피 한 잔을 곁들이며 온전히 나만의 아침을 즐기는 선명한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베이글 지수가 높다는 것은 획일화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이 분명하고 보다 다정한 공간들과 가까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막연히 바라고 꿈꾸던 소소하고 밀도 있는 일상, 예술과 문화적 경험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신호인 셈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특별한 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네에 마음에 드는 작은 책방이 여럿 있어서 이따금 들러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책방 지수도 있을 수 있겠죠. 창문 밖에 예쁜 화분을 걸어둔 화분 지수도 있을 수 있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산책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로 측정하는 산책 지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창한 것 대신에 다정한 것들로 가득한 일상, 내가 가진 시간을 아코디언처럼 늘려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재즈 지수나 베이글 지수 같은 건 우리가 찾아내고 즐겨야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죠. 숨은 그림들을 찾아내듯 우리 곁에 있는 고운 것들을 하나씩 잘 찾아내서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주말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고상지의 곡이었고요. 그의 반도네온, 이현진의 피아노, 강찬욱의 첼로, 윤종수의 바이올린, 최문석의 미디 연주로 제빵사의 아침이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에스툰바라는 북아메리카 원주민 플루트 연주자인 토니 던컨이 이끄는 그룹입니다. 에스툰바의 캔들라이트 전해드립니다.

먼저 들으신 곡 북아메리카 원주민 음악을 들려주는 그룹 에스톤바의 캔들라이트였고요. 이어서 리사 오노가 노래한 Beyond the Reef 산호초 넘어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토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9일 독일의 라이프시 게반트하우스에서 펼쳐진 중부 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페테리스 바스크스의 교향곡 2번, 요세프 무크가 연주하는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라이프시히의 중부 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들어보시겠는데요. 수석 지휘자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가 지휘봉을 잡은 지난 3월 29일 공연에서는 라트비아의 작곡가 페테리스 바스크스의 교향곡 2번이 음악회 첫 곡으로 연주됩니다. 그리고 공연 후반부에는 모리스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과 라벨의 라발스가 연주됩니다. 먼저 이번 음악회 첫 곡으로 연주된 페테리스 바스크스의 교향곡 2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곡은 지난 1999년에 완성이 됐는데 바스크스가 남긴 가장 극적이고 서사적인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라트비아의 독립 직후에 사회적인 혼란, 역사적인 격변, 그리고 영적인 성찰을 담아낸 작품인데요. 초연은 1999년 BBC 프롬스에서 야쿱 크라이스베르크가 지휘하는 몬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단악장의 작품이지만 여러 가지 성격의 음악이 이어서 연주되는 곡인데 라트비아의 사회적인 혼란과 붕괴 그리고 재생의 여정이 음악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교향곡의 시작 부분은 아주 격렬한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라트비아의 독립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인 폭력과 혼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공격적이고 굉장히 냉소적인 성격의 음악이 펼쳐진 후에

다음 부분은 굉장히 또 명상적인데요. 마치 기도와 같은 음악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타악기에 의해서 다시 긴장감 있는 음악이 들려오고 극적인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게 되지만 갑작스럽게 또 폭력적인 음악으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다시 고요한 명상의 세계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패트리스 바스크스의 교향곡 제2번을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중부 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페테리스 바스크스의 교향곡 2번을 감상하셨습니다. 라트비아의 작곡가 페테리스 바스크스가 라트비아의 독립과 혼란 그리고 영적인 성찰을 담아서 작곡한 교향곡 2번. 아주 강한 인상을 전해주고 깊은 여운이 남습니다. 연주에는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중부 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9일 독일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열린 중부 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는 중부 독일 라디오 심포니의 수석 지휘자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가 이끌고 있는데요.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는 특히 현대음악 연주에 적극적이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귀한 곡들을 발굴해서 연주해 왔는데 앞서 이번 공연 첫 곡으로 패트리스 바스크스의 교향곡 2번을 선보였죠. 참 그 현대음악 작품 중에서도 가치 있는 곡들을 꾸준히 소개해온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의 개성이 잘 드러난 선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공연 후반부에는 프랑스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곡들이 연주됩니다.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라 발스가 연주되는데 먼저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독일의 피아니스트 요세프 무크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왼손만으로 연주하는 피아노 협주곡 아주 드문 편이죠. 이런 곡이 작곡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곡을 의뢰한 피아니스트 파울 비트겐슈타인이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부상으로 오른팔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계속 연주하고 싶었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은 여러 작곡가들에게 왼손만으로도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 곡들을 의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라벨이 비트겐슈타인을 위해서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하게 되는데요. 이 피아노 협주곡에서 이제 피아노 파트는 왼손만으로 연주하게 돼 있지만 소리만 들으면 이제 그런 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피아노 파트가 아주 충실합니다. 이 곡은 처음에 렌토 부분으로 느리게 시작해서 알레그로로 진행이 되고요. 나중에 카덴사가 나온 후에 마무리되는 구성입니다. 파울 비트겐슈타인은 1931년에 바로 이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직접 초연했는데 오늘은 독일의 피아니스트 요세프 무크의 피아노 연주로 이 곡 들으시겠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요세프 무크의 피아노 연주,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중부 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모리스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셨습니다. 요제프 무크의 피아노 연주,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중부 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3월 29일 독일의 라이프시 게반트하우스에서 열린 공연 실황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아노를 연주한 요제프 무크는 1987년 독일 태생의 피아니스트이면서 작곡가입니다. 연주자로서 레파토리가 넓고 뛰어난 기교로 희귀 레파토리를 발굴해서 연주해서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벨 에포크 시대의 작품을 탐구한 새로운 앨범을 발매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는 콘츠 뮤직 페스티벌의 공동 설립자 겸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이고요. 지난 2005년에 키싱어 피아노 올림픽 청중상을 수상한 데 이어서 2012년에는 국제 클래식 음악 어워즈의 올해의 젊은 음악가, 그리고 2015년 그라모폰 올해의 젊은 예술가로 선정돼서 주목받았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라이프치 공연에서 앙콜로 조지 거쉬인의 곡을 연주합니다. 거쉬인의 Funny Face 가운데 It's Wonderful을 요제프 무크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조지 거쉬인의 Funny Face 가운데 It's Wonderful 들으셨습니다. 요제프 무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제 이번 라이프치히 공연 마지막 곡인데요. 라벨의 La Valse가 연주됩니다. La Valse는 프랑스어로 왈츠라는 뜻이죠. 왈츠하면은 그 요한 슈트라우스의 경쾌한 위인 왈츠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프랑스 작곡가 라벨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새로운 왈츠를 선보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들으실 La Valse라는 곡인데 이 곡 초반에 그 왈츠 리듬은 아직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않고 좀 단편적으로 들려오면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점차 선율의 단편들이 형태를 갖추고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하나 둘씩 연주를 시작하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왈츠 선율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이 왈츠의 소용돌이가 펼쳐지면서 강렬하게 마무리됩니다. 라벨의 라 발스는 1920년 12월 12일에 먼저 관현악으로 초연된 후에 29년에는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또 발레 공연으로 초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중부 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모리스 라벨의 라 발스 들으시겠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라 발스를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중부 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지난 3월 29일 독일의 라이프지히 게반트하우스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 들으시겠습니다. 요제프 무크의 피아노 연주, 니콜라스 밀튼이 지휘한 독일 라인란트 팔츠 주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협주곡 3번 가운데 1악장을 요제프 무크의 피아노 연주, 니콜라스 밀튼이 지휘한 독일 라인란트 팔츠 주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윤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안경을 쓰다 보면 불편한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안경 알을 자주 닦아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신없이 하루를 지내다 보면 안경을 닦는 걸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왜 이렇게 앞이 뿌옇지? 미세먼지가 많나 하고 안경을 벗어보면 안경에 뽀얗게 먼지가 앉아있죠. 옷자락 아래로 손을 넣어서 쓱쓱쓱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냈더니 그제야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편견의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죠. 가끔은 마음의 안경도 한 번씩 벗어서 닦아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닦아내고 나면 익숙했던 얼굴도 조금은 다르게 또 조금은 더 또렷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윤석구 씨 조원경 곡 진달래꽃 사랑입니다.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입니다.

이호재 씨, 김경영곡 작은 새, 테너 김승직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윤석구 씨, 조원경곡 진달래꽃 사랑이었는데요.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였습니다. 한명희 씨, 장일남곡 비목, 바리톤 김태선의 노래로, 김영랑 씨, 박중후곡 내 마음을 아시리, 소프라노 구경순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김영랑 씨, 박중후곡 내 마음을 아시리, 소프라노 구경순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한명희 씨 장일남 곡 비목이었는데요. 바리톤 김태선이었습니다. 한상옥 씨 최영섭 곡 고요한 아침의 나라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박미혜, 메조 소프라노 김학남, 테너 이몽균, 바리톤 김성길, 그리고 서울시 연합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새 아파트 단지가 마주보고 있다. 남편이 건너편을 가리켰다. 저쪽엔 사람들이 벌써 많이 들어와 살 거고 이쪽엔 아직 빈 집이 많을 거란다. 아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베란다 느낌이 다르냐고 물었더니 가로수며 화단 나무들을 보면 안다고 말한다.

바람이 자주 오가는 곳엔 나무들도 더 생기가 넘치고 더 푸르다고 한다. 아내는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괜히 설득당한다. 이 사람이 또 시골 가고 싶은 귀촌병이 도졌나 싶으면서도

베란다의 화분들이 주인의 발소리가 잦은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에 주인인 청취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아름답고 장대한 정원의 풍경이 떠오르는 음악이었습니다. 케텔비의 In a Monastery Garden, 수도원의 정원에서 알렉산더 파리스가 주의하는 런던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합창단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우물정 9310번입니다. 9310. 저희 서울의 경우는 93.1MHz죠. 그래서 9310입니다. 단문은 50원, 그리고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늘 열려 있습니다. 5318번. 오늘도 꽉 찬 하루를 보내고 텅 비어버린 에너지 칸을 퇴근길 당밤의 선곡들로 채우며 돌아갑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래도 오늘 금요일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음악으로 120% 고속 충전해드리겠습니다. 새싹 배경임씨. 학창시절에 조금 이름으로 고초를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배경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 가지 일로 힘든 하루였습니다.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조군님나마 편안해지기를 바라봅니다. 리스트에 위로 3번 신청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하루는 사는 게 힘든지, 그 힘듦은 나아지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리스트, 멘델스존, 쇼팽, 엘가, 포레 이외에도 정말 많은 작곡가들이 이 콘솔레이션, 위로라는 제목을 붙여서 음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고뇌가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에겐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주간 힘들고 지치신 많은 분들을 위한 위로와 치유의 음악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동안 신청하신 곡들 모아서 전해드리는 금요일 밤 채워가겠습니다. 배경임 씨께 보내드리는 리스트의 위로 3번, 썰번호 172, 카티아 부니아츠 슈빌리의 피아노입니다.

9716번 오랜만에 당밤을 듣습니다. 협디 목소리는 여전히 당밤과 잘 어울리네요. 어울린 지 한 8년 됐습니다. 오늘은 아직 취침 전이라 음악 신청합니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사연은 아니라서 오늘도 안 주무시고 금요일 밤이니까 좀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음악 전해드렸습니다. 타레가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알렉산드르 라고야의 기타, 케네스 일리토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스의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려드린 음악, 백영임 씨를 비롯해서 위로가 필요하신 많은 분들을 위해 위로의 대표곡이죠. 리스트의 위로 3번, 셀번호 172, 카티아 부니아티슈빌리의 피아노였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3678번 10년 만에 두 딸과 함께 저녁 먹고 방금 헤어져서 혼자 버스 기다리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제 최애 클래식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일단 저는 10년 만에 따님을 만나셨다는 게 어떤 사연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두 분이 해외에 사신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조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아무튼 사연이야 어찌됐든 10년 만에 귀한 시간 행복하게 밀린 이야기 잘 나누셨기를 바라고 오랜만에 재회를 축하하면서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추 작품 18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백건우의 피아노, 블라디미르 페도세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방송 교향악단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18 중의 2악장 백건우의 피아노, 블라디미르 페도세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2767번 많고 많은 이벤트 다 제끼고 그저 협디의 생일 축하 멘트 하나면 족할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내 목소리로는 성에 차지 않을 듯하여. 임정연,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냥 이대로 건강히 옆에만 있어주세요라고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마 생일이 지나셨을 것 같습니다. 생일 이벤트를 하실 예정이면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신청곡과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날짜에 심지어는 뭐 시간도 원하시면 대략적으로 맞춰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아내가 애청자분이시라면 오늘도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뭐 생일 날짜 하루만 보내지 않고 보통 생일 주간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벤트를 신청하셨으니 축하해드리겠습니다. 2767번의 사랑하는 아내 임정현 씨. 임정현 씨, 생일 축하합니다. 외국에선 정현 임씨겠죠. 임과 함께 2767번 건강하게 백년해로 하십시오. 다음번 생일에는 좀 잘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남자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가끔 그 이름도 안 쓰시고 날짜도 적지 않고 뭐 축하 신청곡도 적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조금 우리 노력을 좀 같이 합시다. 6583번 오늘 제 생일입니다. 축하 음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지난달에 퇴짜 맞은 신청곡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3악장을 부탁드리고 싶지만 너무 꿍해 보일 것 같아서 들려주시면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지연입니다. 저에게도 3번 이름 불러주시나요? 부탁드려요. 엄청 부끄럽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근래에 당신의 방과 음악을 듣기 시작한 우리 새싹분들은 대체 왜 생일인데 이름을 3번 불러주냐? 뭐 이런 이상한 이벤트가 있냐? 커피 쿠폰도 아니고 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당신의 방과 음악 제가 진행하면서부터 생일 맞으신 분들에게 들을 것은 없고 이름을 3번 불러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해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저희가 6583번께 해명을 해드리면 신청곡을 들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퇴짜는 아니고요. 근일에 같은 곡이 나갔거나 아마 나갔는데 매일 듣지 않으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일 축하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박지연 씨, 박 씨의 자랑이자 희망인 지연 씨, 생생클래식 MC 박지연 아나운서만큼 아름다운 박지연 씨의 생일 축하합니다. 자, 생일 맞으신 우리 두 분, 임정연 씨, 박지연 씨를 위해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D장조 바작품번호 1050 중에서 1악장 알렉으로 보내드립니다. 칼 리터가 지휘하는 윈앤바흐 오케스트라입니다.

생일 자축 사연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박지연 씨처럼 자축 사연 보내주시면 성실하게 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정현 씨도 생일 축하드립니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디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칼리터가 지휘하는 뮌헨 바흐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이 한 분 더 계신데요. 이 사연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 보통 분이 아닙니다. 작가시거나 분명 글 쓰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은 사극톤으로 좀 목소리를 바꿔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생일 축하 상소 당밤에 삼가 아뢰옵니다. 평소 해맑은 웃음으로 사방을 밝히시니 그 은혜와 공이 실로 크다 아니할 수 없사옵니다. 하여 오늘은 마땅히 축하를 한껏 받으실 날이오니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옵니다. 사행시입니다. 뚱. 뚱 소리에 잔치인 줄 알고 달려왔사온데. 선. 선물은 없사옵고 그저 빈손이옵니다. 생. 생각해보니 지갑 또한 두고 왔사옵고 체면 또한 두고 왔사옵니다. 님. 님이요. 어찌하오리까. 대신 크게 박수 올리겠사옵니다. 이에 감히 청하옵건데 오늘의 기영사를 더욱 빛내고자 하오니 라데츠키 행진곡을 높이 울려주시옵소서. 추신, 상토벤님께 청하옵니다. 생일 선물로 그녀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옵소서. 동은아, 동은아, 이동은. 비록 눕방은 허하나 당밤에서 밤 그대로 이동은 불어하오니 너는 내 사람이니라. 보통 분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 이 장래희망이 대군 부인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훈 씨 생일 축하드리면서 라데츠키 행진곡을 좀 특별한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2025년도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신년 음악회 앨범 중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음악이죠. 작품 228,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2025년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앨범 중에서 우리 1052 사용하시는 이동은 씨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보내드린 음악이었습니다. 이런 사연은 이번 한 번만으로 족한 것으로 알아요. 요한 스트라우스의 라제츠키 행진곡 작품 228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미국을 대표하는 환경운동가였던 존 뮤어의 책 나의 첫 여름 속의 한 페이지입니다.

존 뮤어는 월든의 작가인 헨리 데이비스 오로와 더불어 미국을 대표하는 환경운동가이자 생태문학가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야생의 숲이 있는 농장에서 보냈습니다. 성인이된 후엔 산업기사로 일했죠. 그러다 사고로 눈을 다친 뒤 짙푸른 야생의 숲을 찾아다니는 탐험가가 됐습니다. 그런 그에게 1869년 여름 특별한 부탁이 왔습니다. 목동과 함께 자신들의 양떼를 시에라 산맥 너머로 데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지역이야말로 뮤어가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죠. 그런데 비용이 없어서 망설이던 곳이었습니다. 뮤어는 지체 없이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31살의 존 뮤어는 양떼를 데리고 넉 달간의 산행을 시작합니다. 그 여정을 일기처럼 기록한 책이 나의 첫 여름입니다. 부제는 요세미티에서 보낸 1869년 여름의 기록이죠. 그런데 1869년에 그 기록이 책으로 출판된 건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1911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환경운동가로서의 활동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세미티며 그랜드 캐년 등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초여름의 산을 넘는 기분으로 뮤어의 나의 여름 6월 부분의 한 페이지를 읽어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그런 날들의 기록입니다. 오늘 아침 양들이 우리 문을 통해 튀어나올 때 숫자를 세어보았다. 거의 300마리가 없어졌지만 양치기는 찾으러 나갈 형편이 못 되니 내가 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빵 한 조각을 허리띠에 매달고는 목양견인 카를로를 데리고 파일럿 봉우리의 위쪽 경사지를 향해 출발했다. 걱정스럽긴 해도 즐거운 하루였다. 오로라 위로 보이고 나던 희고 희미한 특이한 빛이 지평선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더 위쪽 하늘의 푸른 빛과 뒤섞이고 있었다. 구름이라곤 빛이란 명주실같이 폭신폭신하면서도 연필로 희미하게 그린 듯한 몇 점이 전부였다. 나는 녀석들이 밖으로 나간 흔적을 찾았다. 카를로는 내가 무엇을 아는지 알아채고는 열심히 냄새를 따라가더니 마침내 두려운지 소리도 못 내고 웅크린 채 한 군데에 몰려있는 양떼를 찾아냈다. 녀석들은 먹이를 찾아 나서기도 두려워 밤새껏 그리고 오전 내내 그 자리에 있었음이 분명했다. 구속에서 벗어나고도 자유가 두려워 그 자유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들처럼 녀석들도 원래 길들여진 속박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쁜 듯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환경운동가이자 작가였던 존 뮤어의 나의 첫여름, 요세미티에서 보낸 1869년 여름의 기록 한 페이지 함께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양들은 평화로이 풀을 뜯고 였습니다. 미칼라 페트리의 리코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웨스트민스터 애비 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린 시절에 여름방학하면 먼저 떠오르는 영화 중에 하나죠. 기쿠지로의 여름과 더불어서 영화 마르셀의 여름 중에서 이 영화의 프랑스어 원제와 같은 메인 테마곡입니다. La gloire de mon père,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영화 음악가 블라디미르 코스마의 오리지널 스코어로 함께 하시죠. 파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영화 파리넬리 OST 중에서 헨델 오페라 리날도 중 라시아 기오 비앙가였습니다. 카스트라토의 음성을 좀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소프라노의 음성 그리고 카운터 테너의 음성을 합성해서 녹음했습니다. 그 두 주인공 소프라노 에바 말라스 고들렙스카와 카운터 테너 데렉 리레진이었습니다. 레탈론 리릭이 함께했습니다. 이 곡은 우선이 쉽게 보내드리는 음악이었습니다. 한 번씩은 왜 자꾸 마음이 애잔하고 울컥할까요? 음악이, 풍경이, 계절이, 사람이 자꾸만 가슴을 시리게 합니다. 마음이 조금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보다 조금 더 살아보신 협디님은 어떠신가요?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던가요? 비가 오는 날엔, 취기로 살짝 달아오른 날엔 가슴속 폭풍에 거센 바람까지 휘몰아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포근하게 덮어줄 음악은 무엇일까요? 라시아 기오 비앙가, 이 음악이 듣고 싶네요. 이렇게 적어주셔서 음악을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뭔가 쓸쓸한 사연입니다. 사연에서 음악이, 풍경이, 계절이, 사람이 가슴을 시리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 때문에 나머지 음악, 풍경, 계절에 감정이 투사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기도 하지만 이 상처는 사라지게 되지만 흉터로 남아서 상처받지 말자는 그런 다짐으로 기억되기도 하죠. 글쎄요, 이럴 때는 오히려 음악을 좀 줄이시고 만나는 사람도 줄이시고 아주 오래된 시트콤 순풍산부 있거나 하이킥 시리즈 같은 시트콤을 찾아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선후 순서가 좀 바뀌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피식피식 웃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도 좋아지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뭐 상처를 많이 받으셔도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이렇게 나이가 들면 한 살이라도 젊어지려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몸에 좋은 것 이것저것 다 먹고 뭐 아주 그렇습니다. 자, 우선희 씨 외에 또 상처받으신 많은 분들 음악 연고 듬뿍 발라드리겠습니다. 윤영균 씨께서 오랜만에 당밤에 온 김에 몇 년 만에 신청곡 하나 보내도 될지요. 밤에 들으면 딱 맞춤일 것 같은 어렵지 않은 곡.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 도이치번호 959 중에 2악장 안단티노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입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초 도이치 번호 959 중에서 2악장 안단티노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B플랫 장조 QL 번호 595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립니다. 알리시아 델 아로차의 피아노,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B플랫 장조 귀열번호 595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알시아데 라로차의 피아노 연주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잉글리쉬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김수미 씨께서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음반에 있는 미뉴엣을 신청해 봅니다. 가요 음반에 클래식 작곡 음반이 있다고 합니다. 유재하 작곡의 미뉴엣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유재하를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연배 분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이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유재하 이문세를 듣습니다. 아마 요즘 음악들이 퍼포먼스가 50% 이상인, 어떻게 보면 음악의 본질을 좀 벗어난 그런 음악들이 많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결핍으로 예전의 음악을 듣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가요 음반의 건전가요라는 곡을 반드시 한 곡씩 넣어야 하는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뭐 곡 끝에 보면 내 나라 내 조국 뭐 이런 건전가요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어호야 둥기둥기 이런 곡들도 생각이 나고요. 이것이 국민정서 함양과 뭐 건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이유로 앨범에 말도 안 되게 뜬금없이 들어가 있었는데 유재하는 이것이 싫어서 자신이 직접 작곡하고 녹음한 미뉴엣을 담아서 앨범 전체 흐름과 완성도를 해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의 짧은 생애가 너무 아쉽고 그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또 아름다운 음악을 남겼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를 기리기 위해서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라는 싱어송라이터를 뽑는 음악경연대회가 아직도 많은 음악 꿈나무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 대회 출신의 뮤지션들 하면 또 음악성이 뛰어난 대한민국 음악 중심에서 활동하는 그런 뮤지션으로 인정받고 있죠. 그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음악을 듣고 사숙했던 후배들에게 늘 큰 나무로서 정말 푸르게 우뚝한 사람이 유재하가 아닌가 싶습니다. 훌륭한 DJ 한 명도 또 그 대회 출신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의 아름다운 음악 김수미 씨의 신청곡 미뉴엣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 동문 현악 앙상블의 연주로 유재하의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처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해드리신 곡 유재하의 민우엣, 김수미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304번, 지난주 8주년 특집 때 당밤 듣다가 잠든 아들에게 협디님 자작곡 소개됐다고 얘기해줬습니다. 요즘 걸을 때마다 걷는다 흥얼거린답니다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그날 이 곡이 나갈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두 시간 동안 당황하지 않았는데 이 음악이 나올 때는 무너지더군요. 아무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신 우리 안종호 PD께 감사드립니다. 3649번 당번 8주년 특집, 저도 2시간 완전 경청했죠. 노래하시는 음성 참 매력 있더군요. 늦은 밤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좋았습니다. 다음날 다른 노래도 찾아 들어봤답니다. 음반을 구매할 마음입니다 하셨는데, 정말 일부 지식층에게 사랑받는 뮤지션이죠. 에고트립. 절판됐습니다. 음반 못 구하십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날 정말 평소에 선 넘는 선곡들의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서 이 가요가 당신의 방과음악에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특별한 날이어서 또 선물로 받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곡도 있는데 굳이 가사가 있는, 노래도 잘 못하는데 이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아무튼 보이는 라디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저희 언제 또 한번 해볼 수 있을지 노려보겠습니다. 그날 첫 곡으로 보내드렸던 음악 The Watch of Whispers 함께합니다. 마이클 호페와 팀 휘터의 알토 훈련 연주입니다.

The Watch of Whispers, 마이클 호페의 음악이었죠. 팀 휘터의 알토 훈련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맨델스존의 All for the Wings of a Dove입니다. 필립 메카네 코넷, 사이먼 린들리의 오르간입니다.

맨델스존의 All for the Wings of a Dove, 필립 메칸의 코넷, 사이먼 린들리의 오르간 연주로 끝곡 보내드렸습니다. 금요일 당신의 방부와 음악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10세기 이베리아 반도와 서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국가를 이끌었던 칼리프 압드 알 라흐만 3세. 70살이 됐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난 50년이 넘도록 승리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를 다스려왔다. 백성들에겐 사랑을 받았고 적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우방으로부터는 존경을 받았다. 부와 명예, 권력과 즐거움도 마음껏 누렸고 세속적인 것들은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난 내가 온전히 순수하게 진심으로 행복했다고 느꼈던 날들을 세어봤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칼리프라고 하면 이슬람에서 정치와 종교의 최고 권위를 함께 지녔던 통치자입니다. 그런 그가 70평생 행복했던 날이 단지 열 나흘이었다니. 그렇다면 부와 명예, 권력이 행복의 총량을 보장해주는 건 아닌 거겠죠? 압달 라흐만 3세가 꼽은 그 열 나흘은 어쩌면 권력이나 부와 무관한 아주 평범한 날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일이 주말이라 오늘이 행복한 사람처럼 말이죠.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모차르트의 소프라노 아리아를 문 열었습니다. 리덴텔라 깔마, 고요함은 미소 짓고 퀘일번호 152. 미소 띤 평온이 내 영혼 안에 솟아나고 분노와 두려움은 더 이상 흔적조차 남지 않기를. 내 사랑이여, 그동안 어서 와서 내 마음에 그토록 기쁜 달콤한 사랑의 사슬로 날 묶어주오. 가사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진짜 행복한 순간이겠죠? 소프라노 수지 르블랑, 야닉 네제세갱의 피아노 연주로 금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이 주말에 즐거운 약속이나 계획 있으신 분들, 적어도 지금만큼은 그 이슬람 통치자 칼리프보다 행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행복이란 게 뭐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불변의 진리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말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김계수님께서 단지 열나흘? 좀 놀랐어요 하셨고, 서혜수님, 70평생 행복한 날이 열나흘. 저도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겠어요. 신준식님, 저의 대답에 따라서 우리 준식님은 제가 조금은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출석을 오랜만에 불렀잖아요. 고속도로 위라서 대답을 못 하셨대요. 결석인가요? 출석 점수 못 채우면 낙제인데 우짜주 하셨는데, 저희가 또 지각 체크 안 하듯이 출석 점수 못 채운다고 낙제도 안 합니다. 조금은 행복해지셨나요? 김수연님, 지금 하늘 보시고 행복해지신 건가요? 오늘 파란 도화지 하늘에 하얀 솜사탕 한 입 녹는 느낌이라고. 여기 또 행복하신 분, 한 노날 가족 한 분 추가입니다. 이곳 외관에 이사 온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카페 안에 명연주 명음반이 흘러나왔대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커피 한 잔 받아서 노래의 날개 위에 듣기 위해 눌러 앉으셨다고. 이렇게 성함이 불렸으니 더 행복해지셨을까요? 조용한 곳에서 귀호강하고 가겠다고 하셨는데 귀호강 이어집니다.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 이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작곡가죠. 사랑의 열병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노래한 곡 이어드리려고요. 센토 넬 꼬레, 마음속에 느끼네. 이 내 평화를 혼란케 하는 확실하고 선명한 고통,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랴. 이런 걸 행복한 고통이라고 또 하는 걸까요? 소프라노 조수아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두 곡의 이탈리아 가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정확히 말하면 나폴리 칸천의 나폴레타나죠. 우리에게는 오 솔레미오로 잘 알려진 19, 20세기 작곡가 에드와르도 디카푸아의 이때 우리아 바싸 그대에게 입맞춤을 이었습니다. 테너 레나토 말사돈나의 음성으로 함께 했어요. 보드란 봄바람 꽃향기 가득한데 어여쁜 장미 위에 그대 고이 잠들었네. 오 보드란 그대뺨 나도 입맞출까. 그대의 단잠 차마 어찌 깨울까. 나 또한 그대 곁에 살포시 잠들어 감미로운 꿈 그대와 함께 놀고 싶네. 정말 로맨틱한 곡이었죠. 먼저는 바로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의 마음속에 느끼네. 행복한 그 사랑의 고통을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조수아가 불렀습니다. 초기 바로크 시대 프랑스 궁정 작곡가입니다. 앙뚜안드 보에세의 작품을 크리스티나 플루아르가 편곡했습니다. 알라팽 세트 베르제르 그 양치기 아가씨도 나중에는 카운트 테너 필립 자르스케 크리스티나 플루아르가 이끄는 라르페지아타의 연주입니다.

17세기 프랑스 궁정 작곡가 앙뚜안드 보에스의 작품을 크리스티나 플루아리가 편곡했습니다. 그 양치기 아가씨도 나중에는 카운트 테너 필립 자루스키가 불렀고요. 크리스티나 플루아리가 이끄는 라르페지아타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좀 있으면 최미수님의 어머니께서 아주 행복해지시겠는데요. 오늘 엄마 58번째 생신이셔서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셨대요. 이따가 오시면 드리려고요. 야, 잘하셨습니다. 직접 만드셨다니 대단한데요. 그리고 김희수님, 싱그럽고 싱그러운 오늘입니다. 하늘도 맑고 예쁘고요. 바람은 그지없이 청량하네요. 기분 좋은 노날의 오후입니다. 노날이 한 스푼 더해져서 지금 무지 행복하시대요. 아, 김희수님의 사연을 보니까 제가 행복해지는데요. 김은희님, 행복해지려고, 더 행복해지려고 아이스크림을 꺼내셨대요. 사실 저도 그 밤마다 자꾸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어가지고 근데 진짜 달콤한 한 입이죠. 그리고 저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새로운 노날 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고를 새로 해주시는 최미리님, 김인규님, 밖에서 듣기만 하다가 첫 번째 출석 신고하신다고 고맙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20세기 브라질 작곡가 안토니우 까를로스 조방, 보사노바의 대부죠. 그의 작품 아, 펠리시다드, 행복이란 뜻이라고 하네요. 영화 흑인 울프에 또 삽입돼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슬픔은 끝이 없지만 행복은 끝이 있다네. 행복은 바람에 날리는 깃털 같아서 가볍게 날아간다고. 아, 리듬은 좀 굉장히 경쾌했는데 조금은 쓸쓸한 가사의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재즈 보컬리스트 카린 알리슨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19세기 오스트리아 작곡가 프란츠 본 주페의 오페레타 보카치오 중에서 미아벨라 피오렌티나, 내 사랑 피오렌티나 감상하시겠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안젤리카 키르이슐라거, 바리톤에는 사이먼 켄리사이드, 알프레드 애슈베가 지휘하는 톤 쿤슬러의 연주입니다.

빈의 낭만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19세기 오페레타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빈 오페레타 하면

먼저 만나보신 빈 오페레타는 프랑크 본 주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데카메론의 작가 보카치오가 주인공인 오페레타 보카치오 중에서 그가 사랑하는 여인 피아메타와 함께 부르는 이중창이었어요. 내 사랑 피오렌티나. 메조소프라노 안젤리카 키르이 슐라거와 바리톤 사이먼 킨리사이드의 하모니, 알프레드 에슈베가 지휘하는 톤 쿤슬러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20세기 브라질 작곡가 에이토르 빌라로부스의 아마존의 숲 중에서 센티멘탈 멜로디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알프레드 헬러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에이더르 빌라 로부스의 아마존의 숲 중에서 센티멘털 멜로디,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세레나데였죠.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이 불렀고요. 알프레드 헬러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임상민님, 6월 2일의 오프닝 멘트가 너무나 철학적이고 좋아서 다시 듣게 하려니까 안 되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듣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다시 듣기는 없고요. 자정에 야간반 재방송이 있습니다. 혹시 뭔가 너무나 좋은 구절이 있었다면, 음악이 있었다면 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6월 2일 기억하죠. 제가 그 다시 한번 그 제목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임스 리카드의 짧은 산문시였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식 천일 여파로 이어집니다.

19세기 영국 민요와 고시를 편집 가능한 아일랜드계 작가 로버트 벨은 1857년 영국 농민과 민중 전승의 시와 발라드, 노래를 채록, 정리해서 민요집을 출간합니다. 이 민요집 안에 이런 주석이 붙은 노래가 있습니다. 이 기이한 노래는 고대 콘웰어에서 번역된 것이라고 전해진다. 우리가 이 노래를 처음 들은 곳은 독일에서였다. 노래를 부른 이들은 모젤 강가의 첼 근처, 납광산에서 일하던 코널 출신 광부 4명이었다. 노래의 선창자이자 광부들의 반장이었던 존 스토커는 이 노래가 코널과 데번셔의 광부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노래이며 월급날과 장례식마다 늘 불리곤 했다고 말했다. 또한 30년 전 10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의 할아버지도 이 노래를 즐겨 부르며 아주 오래된 노래라고 이야기하곤 했다고 덧붙였다. 콘월은 영국 지도에서 남서쪽 끝에 길게 튀어나온 반도 지역. 데번셔는 오늘날 데번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옛 명칭. 이 두 곳은 18세기와 19세기 구리와 주석 광업의 중심지로 한때 세계 구리 생산에 아주 큰 몫을 담당했다고 말해질 정도로 중요한 산지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첨단에 속하는 광산 기술이 집중적으로 발전한 곳이었고요. 이 기술이 영국 전체와 세계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콘월과 데번 출신 광부들은 가장 숙련된 광부 집단 가운데 하나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도 콘월과 서부 데번 광산 경관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벨이 돌기 독일에서 콘월의 광부들이 부르는 민요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조금도 이상할 게 없겠죠. 또 코널에는 아서왕이 잉태됐다고 전해지는 틴타겔 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지중해와 이탈리아,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들여온 토기나 유리 제품이 대량으로 출토되고 있어서 당시 넓은 해상 교역망과 연결된 중요한 거점 가운데 하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벨이 독일에서 들었다는 코널의 민요는 사람과 결혼을 노래하는 달콤한 나이팅게일. 노래의 전개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한 젊은이가 계곡 아래에서 들려오는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를 함께 듣자고 우유 짜는 소녀를 계곡으로 초대한다. 그리고는 우유통을 집까지 대신 들어주겠다며 다정하게 구애한다. 소녀는 나도 손이 있다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면서 처음엔 그의 제안을 거절한다. 그런데 다음 장면으로 건너가면 두 사람은 앵초꽃 핀 둑 위에 나란히 앉아있다. 그리고 둘은 바로 서둘러 결혼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함께 교회로 향한다. 마지막 연에서 소녀는 이제는 더 이상 그늘진 계곡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달콤한 노랫소리를 안심하고 들을 수 있게 된다. 이쯤 되면 코널은 은밀한 만남의 정서를 품고 있는 장소인 걸까요? 트리스텐과 이졸데의 이야기가 떠오르죠. 코널 백작의 조카로 등장하는 이가 트리스탄이고, 삼촌과 정략 결혼하는 아일랜드 공주가 이졸데. 트리스탄이 아일랜드에서 이졸데를 데리고 오는 곳이 바로 코널이고, 그 데리고 오는 배 안에서 두 사람의 은밀한 사랑이 시작되죠. 앵초꽃 핀 계절, 코널의 그늘진 계곡에서 이루어진 은밀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민요, 달콤한 나이팅게일, 스윗 나이팅게일입니다.

영국 코널 지방의 미녀 달콤한 나이팅게일, 바리톤 벤자민 룩슨과 가수 빌 크로프트가 함께 불렀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영국 민요 골랐습니다. Blow the wind suddenly, 남풍아 불어다오. 바리톤 브린터펠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덴마크에 살고 있으면서 스웨덴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제네바의 유엔 본부에서 일을 하는데 제네바의 집값이 너무 비싸서 국경 넘어 프랑스 시골 마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지요. 국경을 넘어 출퇴근하는 느낌은 어떨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만들고 갈라놓고 그어놓은 건 다 별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지도 위에 그어놓은 몇 센티미터의 선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치른 역사가 곳곳에 많지만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국경을 넘어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탄불에서처럼 점심은 아시아에서 저녁은 유럽에서 먹을 수도 있지요. 경계를 넘어서 아주 넓은 마음의 영토에 들어선 것처럼 너그러운 금요일 저녁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반젤리스의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영화 남극 이야기의 테마 Theme from Antarctica

였고요. 이어드린 곡 역시 영화 음악이었죠. 글래디에이터,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OST에서 Now We Are Free 전해드렸습니다. 한스 짐머, 리사 제라드, 그리고 클라우스 바델트의 곡이었고요. 리사 제라드의 목소리가 들렸던 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9160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세상이 환한 퇴근길, 여름이 저 왔어요 하고 인사하는 듯해요. 길가에 실록 짙은 플라타너스 나뭇잎도 살랑살랑 춤을 추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5814번 쓰시는 분, 남편과 제주도에서 보름살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상지 김아람 씨와 함께 했던 탱고, 남미에 휴가와 있는 듯 참 멋진 시간 보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즐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작곡가이자 건반 연주자죠. 마이클 호페의 곡 전해드립니다. 제목이 Beyond the Valley예요. 뒤에 괄호 안에 For Thomas Hardy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곡 마이클 호페의 건반 연주 그리고 팀 위터의 알토 플루트 연주가 함께합니다.

가수 멜로디 가르도의 노래였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참 들을 때마다 편안하고 어느 곡을 들어도 그렇죠. 휴식을 주는 음악이죠. 이 멜로디 가르도, 그녀가 노래한 From Paris with Love 전해드렸습니다. 그녀가 특히 파리를 좋아해서 파리에서도 많이 오래 머물고요. 그곳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Beyond the Valley for Thomas Hardy라는 곡이었습니다. 마이클 호페의 곡이었고요. 팀 웨이터의 알토 플루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2171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두 달 전에 보낸 줄 알았던 문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어제 탱고 특별방송 들으며 문자 보내려다가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열흘 내내 선곡표만 확인하다 실망했었어요. 방송 들으며 아름다웠던 부에노스아이레스 여행 추억에 잠겼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2171번 쓰시는 분도 탱고 특집 잘 들으셨나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로드리고의 곡입니다. 스페인의 작곡가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랑후에스 협주곡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이 곡 줄리안 브림의 기타,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챔버 오케스트라 오브 유럽의 연주입니다.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랑후에스 협주곡 가운데 이 악장 아다지오 전해드렸습니다. 줄리안 브림의 기타,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한 The Chamber Orchestra of Europe의 연주였습니다. 최미순 씨가 6월 5일은 엄마의 58번째 생신이에요. 늘 가족 먼저 생각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신 엄마께 감사합니다. 엄마 덕분에 웃을 일이 많고 힘든 날에도 큰 힘을 얻어요. 엄마가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최미순 씨 어머님 생신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어머님 성함도 꼭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5677번 쓰시는 분, 3월까지는 퇴근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들었던 애청자입니다. 갑자기 희망퇴직을 하게 됐고 세 번째 직업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 마음먹고 주얼리 핸드메이더에 도전 중입니다. 세 번째 플리마켓 참여하면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참 쉽지 않네요. 초라해질 용기를 늘 충전해도 어렵네요. 용기 내어 시작한 만큼 앞으로 세상의 모든 음악을 친구 삼아 나아가 볼까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세 번째 직업을 이어가는데 새 음을 친구 삼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응원해 드리죠. Beyond the Sea라는 곡 전해드릴 텐데요. 아주 부드러운 전자사운드 위에 피아노와 플루트가 멜로디를 연주하는 보사노바 곡입니다. 일본의 연주그룹 어쿠스틱 카페의 곡입니다.

프랭키 레인의 노래였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로 30년대부터 쭉 활동해오다 지난 2007년에 93세로 세상을 떠난 가수죠. 프랭키 레인의 노래 가운데 South of the Border, 그 뒤에 Down Mexico Way라는 괄호 안에 또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국경의 남쪽이라는 노래였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어쿠스틱 카페가 연주한 Beyond the Sea였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러시아의 6월은 짧은 여름이 막 시작되는 무렵입니다. 강과 호수의 얼음이 모두 녹아내리고 백야에 가까워지고 물가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때죠. 차이콥스키는 그런 6월의 풍경을 오선지에 그렸습니다. 왼손이 만들어내는 흔들리는 리듬 위로 오른손의 선율이 물안개처럼 천천히 피어오르는 음악, 잔잔한 호수 위에 작은 배 하나가 떠있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6월을 뱃노래라는 제목으로 남겨놓았죠. 차이콥스키의 작품은 늘 어느 만큼의 쓸쓸함과 그리움을 동반하는데, 밤이 돼도 하늘이 환한 6월을 담은 뱃노래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움과 쓸쓸함이 스며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느낌보다는 혼자 물길을 따라 천천히 흘러가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6월의 뱃노래는 차이콥스키의 4개 가운데 한 곡입니다. 4개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그 달에 어울리는 시와 함께 발표된 12개의 피아노 소품집이죠. 12달의 풍경과 감정을 담아낸 작은 음악 일기 같은 작품인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행되던 음악 잡지 누벨리스트의 발행인 니콜라이 베르나르트의 의뢰로 작곡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월의 뱃노래는 어떤 시와 함께 발표됐을까요? 러시아의 시인 알렉세이 플레셰프의 시였다고 하죠. 강가로 나가자 그곳에서 물결이 우리 발을 적시리라. 신비로운 슬픔을 머금은 별들이 우리 머리 위로 비치리라. 시 속의 이 문장은 악보의 표지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바르카롤레가 대부분 8분의 6박자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차이콥스키는 4분의 4박자를 택했죠. 형식을 파괴한 이 완만한 걸음걸이가 러시아 풍의 애수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며 살아온 시간, 또 흔들리며 살아갈 시간. 차이콥스키가 들려주는 6월의 뱃노래. 우리도 그 배에, 그 물결에 잠시 함께 흔들려 보기로 하죠.

러시아의 6월, 이제 보름 남짓 지나면 백야가 찾아오겠죠. 밤이 돼도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고 푸르스름한 새벽빛 같은 공기가 머무르는 백야, 그리고 6월. 차이콥스키는 좀처럼 어두워지지 않는 6월의 밤, 네바강을 바라보며 이 곡을 썼다고 하죠. 피아노 소품집 4개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곡, 6월의 뱃노래, 바르카롤. 평생 마음둘 곳을 찾지 못했던 차이콥스키는 해가 지지 않는 6월의 푸른 밤, 강물에 비친 자신의 외로움을 이 곡에 담아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차이콥스키의 4개 중에서 6월 뱃노래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에니오 모리꼬네의 곡 두 곡인데요. We All Love 에니오 모리꼬네라는 모리꼬네가 직접 여러 뮤지션들과 함께 자신의 곡들을 듀오로 풀어낸 그런 곡들을 담은 음반에서 두 곡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영화 말레나의 테마, 말레나는 첼리스트 요요마와 함께하고요. 그리고 TV 영화 아킬레오의 테러의 주제가 Come Sail Away는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이 노래합니다.

엔니오 모리꼬네의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말레나, 요요마의 첼로 연주가 함께했고요. 이어서 Come Sail Away, 이 곡은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목소리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즈 스탠다드 넘버죠. My One and Only Love. 이 곡 오늘은 로드 스튜어트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장가영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난 5월 30일 오랜 시간 투병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긴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처음 아버지의 병을 알게 됐을 때는 제가 한창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이었어요. 청천벽력 같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후로 10년 동안 어머니와 저의 간호를 받으시며 식사도 곧잘 하셨는데 최근 3개월 동안 부쩍 몸이 약해지셨죠. 지난 월요일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아직도 황망하고 슬픈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 이제는 주사바늘도 없고 약도 없는 정말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셨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하늘나라에 마련된 새 집에서는 아버지가 편안하게 음악들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 정말 큰 위로가 필요하신 장가영 씨네요. 음악이 좀 위로가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명복을 빌면서 전해드리죠. 필 콜터의 곡인데요. Home Away From Home 이라는 곡입니다. 필 콜터의 피아노와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가 함께합니다.

키스 자레트의 컨트리 전해드렸습니다. 키스 자레트의 피아노, 이안 가발에게 테너 색소폰, 팔레 다니엘손의 더블 베이스, 존 크리스텐센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는 필 콜터의 곡 Home Away From Home 이었고요. 필 콜터의 피아노,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였습니다.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3 가운데 2악장 라르고 마논 트로포 전해드리죠. 러시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아버지와 아들 모두 바이올리니스트죠.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와 이고르 오이스트라흐, 그리고 유진 구센스가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3 가운데 2악장 라르고 만원 트로포였습니다. 다빗 오이스트라흐와 이고르 오이스트라흐의 바이올린 유진 구센스가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김미선 씨, 우리 부부는 이번 6월 6일에 결혼 25주년이 됩니다. 살아보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 좋은 그이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함께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축하곡을 이 곡을 정하셨네요. 네, 결혼 25주년 축하드리고요. 엘가의 사랑의 인사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오늘 린 하렐의 첼로, 브루노 까니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가운데 게젤리다 마니나, 그대의 찬손, 로돌포의 아리아였죠. 이 곡 테너 마리오 란자의 노래, 그리고 마리오 란자와 늘 많은 작업을 함께했던 지휘자 콘스탄틴 칼리니코스가 지휘한 스튜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전에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 작품 번호 12, 린 하렐의 첼로, 브루노 카니노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번에는 카지아닌의 곡입니다. 동아프리카 부룬디 공화국 출신으로 프랑스로 건너가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 최근에는 오랫동안 활동이 좀 없어서 많이 기다려지는 카지아닌의 곡 가운데 세일링 전해드리죠. 로드 스튜어트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곡인데요. 이 곡 코르시카의 형제 듀오 이 무브리니의 코러스가 함께합니다.

재즈 지수, 피노키오 지수, 베이글 지수. 세상엔 흥미로운 지수가 꽤 많습니다. 그 속엔 압축된 세상의 지표가 들어있고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도 느껴볼 수 있지요. 재즈 지수는 재즈를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한 사회가 자유롭고 유연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피노키오 지수는 정치나 사회 시스템에서 거짓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진단하는 지수죠. 언론학자나 경제학자들이 세상의 유연함과 도덕성을 계량하기 위해 만든 냉정한 시선의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이글 지수는 뭘까요? 여러 해석이 있긴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리 동네의 기성품 빵집 대

어지는 빵 냄새를 따라 기꺼이 줄을 서고 취향대로 크림치즈를 고르고 갓 구운 빵과 커피 한 잔을 곁들이며 온전히 나만의 아침을 즐기는 선명한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베이글 지수가 높다는 것은 획일화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이 분명하고 보다 다정한 공간들과 가까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막연히 바라고 꿈꾸던 소소하고 밀도 있는 일상, 예술과 문화적 경험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신호인 셈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특별한 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네에 마음에 드는 작은 책방이 여럿 있어서 이따금 들러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책방 지수도 있을 수 있겠죠. 창문 밖에 예쁜 화분을 걸어둔 화분 지수도 있을 수 있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산책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로 측정하는 산책 지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창한 것 대신에 다정한 것들로 가득한 일상, 내가 가진 시간을 아코디언처럼 늘려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재즈 지수나 베이글 지수 같은 건 우리가 찾아내고 즐겨야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죠. 숨은 그림들을 찾아내듯 우리 곁에 있는 고운 것들을 하나씩 잘 찾아내서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주말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고상지의 곡이었고요. 그의 반도네온, 이현진의 피아노, 강찬욱의 첼로, 윤종수의 바이올린, 최문석의 미디 연주로 제빵사의 아침이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에스툰바라는 북아메리카 원주민 플루트 연주자인 토니 던칸이 이끄는 그룹입니다. 에스툰바의 캔들라이트 전해드립니다.

먼저 들으신 곡 북아메리카 원주민 음악을 들려주는 그룹 에스톤바의 캔들라이트였고요. 이어서 리사 오노가 노래한 Beyond the Reef 산호초 넘어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해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명주명반 매주 금요일 중심시간대에 집중감상곡 성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귀한 음원인데요. 명주명반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음원입니다. 베이스 바리톤 한스 오터의 노래 그리고 한스 알트만의 피아노 연주로 1952년부터 59년 사이에 방송용 레코딩 슈베르트의 가곡 호터가 사랑했던 10곡을 담고 있는 음원입니다. 10곡 전곡 전해드리고요. 전반반은 에드바드 그리그의 첼로 소나타 A단조 작품번호 36,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스베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 1964년 슈랑 스테레오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인주명 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인데요. 역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투철한 경제적이고 경쾌한 그런 곡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1번 C단조 작품번호 35 이렇게 간편하게 부르고 있지만 원제목은 피아노와 트럼펫과 현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1번 C단조 작품번호 35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크 앙드레 아물랭의 피아노, 마크 키티의 트럼펫 그리고 앤드류 리튼이 지휘하는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감동적이다 못해서 현란하기까지 하죠.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1번 C단조 작품 번호 35, 피아노와 트럼펫과 현을 위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마크 앙드레 아물랭의 피아노, 마크 키피의 트럼펫, 앤드류 리드니 주연은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오늘 명인조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인공은 로스트로포비치와 리히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방세계에 자주 같이 무대에 섰죠. 당연히 로스트로포비치의 반주자로서 리히터는 뭐 빛나는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가가 한 무대에 올랐을 때 청중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연주가 명연입니다. 에드와드 그리그의 첼로 소나타 A단조 작품 번호 36,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스베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 1964년 실황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에드바드 그리그의 첼로 소나타 A단조 작품번호 36,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보비치의 첼로,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 1964년 슈랑 스테레오 레코딩이었습니다. 이 그리그의 형이 있었죠. 요한 그리그입니다. 그런데 첼리스트로 활약을 하기도 했고요. 첼로를 또 전공하기도 했죠. 하지만 가업 때문에 이 음악을 포기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한 그리그가 이 곡을 헌정을 하게 됩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집중감상곡 성악곡 한스 오터가 즐겨 불렀던 슈베르트의 가곡 10곡 전해드립니다. 이 한스 오터는 뭐 전설 속의 전설입니다. 전설적인 바리톤으로 그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우직한 음성이 종교적 경외심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터의 주특기인 이 슈베르트를 비롯한 다른 작곡가의 가곡들 남아있는 음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음질 자체도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감상할 때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감상하실 음원은 예전에 프라이저라는 이 오스트리아의 음반사가 있었습니다. 이 과거의 성악가들의 귀중한 테이프만 CD로 복각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감상하실 음원이 바로 그 음반사의 음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귀합니다. 음질도 대단히 뛰어나고요. 모노지만요. 슈베르트의 가곡입니다. 샘터에 붙여, 그리고 두 번째 곡 어부의 사랑의 행복, 그리고 두비스트 디루 그대는 안식, 불멸의 것에 관해서, 이어서 데어 반더러 방랑자, 아프데어 도나우 도나우강에서, 그리고 달에 방황하는 자, 그리고 노년의 노래 그라이젠 계장이죠. 프로메테우스, 그루페하우스 댄 타르타로스, 타르타로스의 무리들로 이어집니다. 바리톤 한스 오터의 노래, 한스 알트만의 피아노 연주, 1952년부터 59년 사이의 모노 레코딩입니다.

베이스 바리톤 한스 오토의 노래로 들어본 슈베르트의 가곡 10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C장조 퀘일 296, 아이작스톤의 바이올린 예핀 브롬프만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3장조 쾰엘 296, 아이작슨의 바이올린 예핀 브롬프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1953년 포탄 파편의 부상을 입은 김하산은 20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에 있던 아내는 외아들을 임신한 상태였는데요. 얼마 전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73년 만에 국군 유해 발굴 감식단을 통해 김하사의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겁니다. 누군가에겐 역사책 속 한 페이지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무심코 딛고선 이 하루 위에 이름 없이 스쳐간 이들의 눈물과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윤송원이 작곡한 남겨진 이야기, 두들쟁이 탈의 연주입니다.

조용욱이 작곡한 그 봄날, 꽃별의 해금과 유흥열의 기타,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앞서서 들려드린 첫 곡은 남겨진 이야기였죠. 두들쟁이 탈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과 기다림 위에 오늘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참 먹먹하게 다가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픔을 참고 그때의 일을 말하자면 오랑캐의 누린내 우리나라 더럽히니 침착하게 한번 죽기로 마음먹고서 전란 속에서 홀로 충성을 드러냈지요. 그 절개 옛사람보다 빛났으니 영혼이 하늘에까지 그 뜻을 전했으리. 우주 안의 세상만사 공의 덕으로 추락하지 않았나.

조선시대 송준길의 시 죽창 이공을 보내는 만사였습니다. 만사란 죽은 이를 슬퍼하면서 지은 글. 죽창 이공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가 청나라 군사에게 함락되자 자결로 의지를 표현한 이 시집입니다. 전란 속에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이 시집의 절개와 충성은 그 어떤 영웅보다 빛나는 모습이었죠. 영혼이 머물 하늘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공의 덕으로 세상이 추락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켰다는 사실 말입니다. 박용호의 대금연주로 청성 자진한 잎 이어가겠습니다.

0: 청송자진한잎 박용호의 대금연주였습니다.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호 감상하신 곡이고요. 다음은 창작판 소리 안중근 열사가, 이성근의 소리 정회천의 북장단입니다.
1: 이렇다시 슬퍼하면 고향으로 돌아오시고 외적은 일로 인하여 고정을 양인시켜 융인연으로 오치고 약간 정치 실시되어 전 경찰권을 일본에 손에 쥐니 민심이 더욱 소란하고 친일파 이환용 이등망문 원망이 극도에 다다랐을지 그때 이등망문은 대한을 장하게 놓고 만주를 손댈 양으로 노국 대신과 할빙에서 만나자는 조약이 있었던구나. 그때요 안중근씨 황해도 출신으로 당년 31세 혈기왕성한 청년의 군인물에 모여 외적의 정권하니 간신히 덕세로다 안중근씨 불안 마음 참아 볼 수가 전이 없어 노령으로 망명하여 해상무에 의거할제 그때요 기득방문 할빙에 온나 그를 불타내가 이놈을 죽이어 나라의 원수 같고 진

있죠. 이때는 어느 때몽 623년 10월 26일 아침이래.

노국 대신이 한양 나와 차중에 들어가 잠깐 미래하고 노국 대신을 먼저 보내니 이는 전선을 두려함이었다. 15분 후로 앞을 걸어 나올 때 수행원이 좌우로 따라갔다. 마참 열 대걸음 걸어 나오는 뒤 뜻밖의

이름 세계로 흘러가고 흉격이 등분 운비백산이라. 자, 이제 나 할 일 다 하였으니 나를 잡고자 하는 놈이 있거든. 나를 잡아라. 이리하여 노철서에 검거되어 여선 일본 검사구 형법 아래 사형 집행을 받았는디 세계 각국을 물론하고 도덕은 일반이오 죽는 사람에게 소원을 묻는 건 당연한 일이로구나. 검사 묻되 그대 소원은 없는고? 나는 아무 소원이 없노라. 다만 너희가 침략 정책을 양심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약을 해야하라. 검사 웃으면 국제사항 문제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으니 그럼 가정에 대한 소원은 없을까? 이리하여 그 이튿날 오전 10시에 어머님 면회가 드는 예 쓸쓸하다.

원 부도자식 중군인원 어머님 슬아들 떠납니다.

됐대. 어느새 관수들은 시간이 다 돼야 안의사를 옆에 끼고 간방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때여 안의사 모친은 넋 잃은 사람같이 우두머니 바라보시더니

있어. 그때 정면에 하늘로 떠오르기로

자 영별이야. 야이홍이 간 애놈들아 너희를 쫙 깨앗겨 사진을 갈라놓아도 이 원수를 내가 언제나 볼 거래.

창작 판소리 안중근 열사가 이성근의 소리와 정회천의 북장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뱃노래 님에게로 가는 길 1 검은 고자리의 연주입니다.

우리나라엔 의병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외적에 대항해서 싸우는 조직을 뜻하는데요. 일본이 침략했을 때 수많은 의병대가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민요 아리랑이 의병들의 아리랑으로 불리기도 했죠. 오늘은 그 가운데 강원도 무형유산 춘천 의병 아리랑을 준비했습니다. 1896년 춘천시 벌업산 전투

그 이후에 불리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런 사설로 시작합니다. 춘천아, 봉이산아, 너 잘 있거라. 신현강 뱃머리가 하직이로구나. 하직은 작별을 고하는 말로 춘천 여러 곳에 이별 인사를 하는 건 전투에서 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춘천 의병 아리랑 다음 사설입니다. 우리네 부모가 날 기르실지 성대장 주려고 날 기르셨나. 성대장은 성익현이란 사람입니다. 춘천 지역 의병대장 가운데 한 명으로 성대장의 무모한 전술 때문에 전투에 져서 원망하는 가사가 있는 거라고 해요.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구 약통 남날개 양총을 메고 벌업산 대전에 승전을 했네. 양총은 서양식 총으로 나부로 만든 총탄을 썼다고 합니다. 의병들은 대부분 사정거리가 짧은 화승총을 썼는데 강원도 의병은 4분의 1 정도가 양총을 사용했다고 해요. 승전을 했다는 건 이루지 못한 바람을 노래한 겁니다. 그럼 춘천 의병 아리랑을 이유라의 소리로 만나보시죠.

부용산 갈까 보다. 앙상블 신하우의 연주와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올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와 전라도 곳곳에서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름과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을 찾아내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그 노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할 소중한 책임이죠. 마지막 곡, 류성환이 작곡한 소원, 안은경의 피리와 김정욱의 기타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현충일인 오늘은 핸델의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오라토리오 이집트의 이스라엘인 핸델 작품 번호 54 중에서 의로운 자는 영원히 기억되리니 전해드립니다. 소프라노 낸시 아르젠타, 알토 티모시 윌슨, 테너 앤서니 롤프 존슨, 베이스 데이비 토마스, 앤드류 페럴시 이끄는 태버너 콰이어와 태버너 플레이어스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이집트의 이스라엘인 헨델 작품본 54종에서 의로운 자는 영원히 기억되리니 현충일 아침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낸시 아르젠타, 알토 티모시 윌슨, 테너 앤서니 롤프 존슨, 베이스 데이비 토마스와 앤드류 페럴시 이끄는 테버노 콰이어, 테버노 플레이어즈가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비발디의 바이올린 넉대와 첼로를 위한 협주곡 비단조, 리용번호 580 준비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라르게토,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입니다. 넉대의 바이올린 연주에는 빅토리아 물로바, 스테파노 바르네스키, 마르코 비앙키, 리카르도 마사이데 미나지가 연주하고요. 마르코 테스토리의 첼로 연주, 조반니 안토니니가 제외하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가 함께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억대와 첼로를 위한 협주곡 비단조 리용본 580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빅토리아 물로바, 스테파노 바르네스키, 마르코 비앙키, 리카르도 마사이데 미나지의 바이올린 연주, 마르코 테스토리의 첼로, 조반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가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5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816번입니다. 알레망드로 시작해서 크랑드, 사라방드, 가보트, 브레, 루르, 지금까지 전곡 감상하시죠. 리차드 이가의 합시코드 연주로 준비했고요. 총 연주 시간 약 18분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프랑스 문곡 5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816 전곡이었습니다. 알르망도부터 지그까지 합시코드 연주에는 리차드 이가였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주세페 산마르티니의 오버협주곡 D장조 들어보시죠. 알레그로 아다지오 알레그로고요. 알프레도 베르나르디니가 오보독주와 지휘를 맡아서 제피로와 함께 연주합니다.

함께 들으신 음악 주세페 산마르티니의 오보 협주곡 디장조였습니다. 오보 독주와 지휘의 알프레도 베르나르디니, 함께한 단체는 제피로였습니다. 장필리 라모의 음악으로 이어갑니다. 1741년에 발표한 연주회용 클라브생 작품집 중에서 모음곡 1번인데요. 라 쿨리캄, 라 리브리, 르 베지네로 구성된 곡입니다. 1악장의 라 쿨리캄은 당시 파리에서 출판됐던 소설 속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라고 해요. 리브리는 1741년에 세상을 떠난 귀족으로 명망 높은 예술 후원자였다고 하고요. 또 베지네는 파리 근교의 아름다운 마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토프 루세가 이끄는 레탈랑 리리크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죠.

장페베일 나무의 1741년 연주회용 클라브생 작품집 중에서 모음곡 1번 라쿨리캄 라리브레르 베진의 전곡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에는 크리스토프 루스가 이끄는 레탈랑 리르크였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끝곡은 작곡자 미상의 르네상스 춘곡 준비했습니다. 왕실의 파반네를 마시오 로나르디의 류트 연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작곡자 미상의 르네상스 춤곡 왕실의 파반을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에는 마시모 로나르디의 류트 연주였습니다. 소중한 휴일 편안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선 봉사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비석을 닦고 꽃을 매만지고 낙엽과 쓰레기를 정리하고 묘소 앞에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리는 오늘은 이동이 어려운 참배객의 차량을 지원하는 봉사활동도 전국 각지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커다란 희생을 작은 손길로 기억하고 그에 대해 감사할 뿐이라고. 추모와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 아침입니다.

엘가 수수께끼 변주곡 작품으로는 36번 중에서 9번째 곡 님로드였습니다. 에드리언 볼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앞서 현충원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6월이 가고 다음 달 7월 즈음엔 야외에 장시간 꽂혀있던 태극기를 수거하는 봉사자들이 현충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브레이의 레퀴엠 중에서 천국에서 인 파라디숨, 케임브리지 세인트 존스 칼리지 합창단과 조지 게스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 연주로 듣겠습니다.

맨델스존 오르간 소나타 B플랫 장조 작품으로는 65의 4 중에서 2악장 안단테 렐리지오소 경건하게 하이니 그루트너의 오르간 연주로 들었습니다. 앞서선 포레의 레퀴엠 중에서 천국에서 케임브리지 세인트 존스 칼리지 합창단과 조지 게스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연주였습니다. 9349 쓰는 분입니다.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어제 7개월 만에 다시 만나 뵙고 싶던 분을 봐서 기분이 참 좋아요. 행복하다고 9349 쓰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길래 7개월 만이면 와 그렇게 그리웠던 분 만나고 싶던 분 반년 넘게 못 보셨으니까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9349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 기분을 좀 그 계속해서 잔향처럼 예 마음속에 남게 해줄 곡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곡이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으로 83번 가운데 3악장 안단테 듣겠습니다. 넬슨 프레이레의 피아노와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으로 83번 중에서 3악장 안단테 넬슨 프레이레의 피아노 리카르드 샤이가 지휘하는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3169 쓰는 분입니다. 16달 된 딸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면서 아이와 나란히 앉아 아침 먹고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어주다 보니 문득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늦잠 자고 브런치 먹는 주말이 좋았는데 지금은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엄마를 찾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한 하루가 출발합니다. 그 행복한 아침에 저희 출발의 FM과 함께 끼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순간에서 영원으로 라는 말이 있죠. 저희 출발 FM과 함께가 자주 드리는 말씀 말인데 예 그렇게 그 행복한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의 고단함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상쇄되는 것 같습니다. 상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행복으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마나 육구 쓰는 분이었습니다. 레이날드완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메조소프라노 수잔 그레이엄 음성 로저 비니올스 피아노 연주입니다.

레이날드완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스메베르 아베데자일이었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수잔 그레이엄 음성, 로저 비니올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월 6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엔 여유있게 전곡 다 듣는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렌스키의 피아노 3중주 1번 준비했습니다. 19세기 첼로의 황제라고 불리던 첼리스트 카를 다비도프를 추모하며 쓰인 곡 전체 4악장 모두 다 듣겠습니다. 잠시 뒤 8시경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체르니, 로드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으로 33번입니다. 이 회상, 라 리크루단차라는 제목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곡입니다. 오늘은 멜빈 탄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체르니 로드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으로 33번이었습니다. 멜빈 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8312 쓰는 불입니다. 제주입니다. 이른 아침 마을 풀베기가 끝나고 앞뒤로 여러 재 낀 창가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여러 새들이 합창을 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다는 느낌의 글을 씁니다. 오늘도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8312 쓰는 분이었습니다. 풍경이 눈에 선한데요. 새들의 합창까지 더해져서 아 좋으시겠습니다. 8312 쓰는 분이었습니다. 박은호의 오페라 타노이저 서곡 듣겠습니다.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처 서곡이었습니다. 게오르그 솔트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5340 쓰는 분입니다. 봄인가 했더니 어느새 여름의 초입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우리 가족 칠순으로 모였습니다.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어느새 손주 녀석들 5명이 있는 71살 할아버지가 됐네요. 무럭무럭 손주들이 잘 커가는 걸 바라보니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40년 동안 조금은 모자른 듯한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 지켜준 만화님한테 감사합니다. 다음 생애에도 만나자고. 5340 쓰는 분이었습니다. 흐뭇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 건강하세요. 더 행복하십시오. 가족과 더불어서 5340 쓰는 분이었습니다. 포스터의 금발의 제니, 바리톤 토마스 샘슨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포스터 금발의 제니 바리톤 토마스 샘슨 음성이었습니다. 6월 6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토요일엔 전곡을 듣습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아렌스키의 피아노 3중주 1번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듣기 전에 떠올려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1838년 라트비아 쿨리가에서 태어난 첼리스트 카를 다비도프입니다. 다비도프는 첼로의 황제라 불릴 정도로 섬세한 기교와 표현력을 가진 최고의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현대적인 보임과 포지션 이동법을 정립했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서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또 네 곡의 첼로 협주곡을 비롯해 소품, 그리고 오늘날 자주 쓰이는 첼로 교재를 남긴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1849년 5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다비도프의 동양 후배 작곡가 안톤 아렌스키가 그를 추모하며 쓴 곡이 바로 오늘 들을 피아노 3중주 1번입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가 불꽃 튀는 연주를 선보이는 중에 첼로의 중후한 매력이 빛나는 곡입니다. 단조인 첫 악장, 움직임이 많으면서도 선율적으로 흐릅니다. 둘째 악장, 이 곡에서 가장 유명한 스케르초 악장인데 현을 뜯는 피치카토, 현을 활로 튕기는 스피카토처럼 현악기의 특수 연주 기법과 기교를 자랑합니다. 동시에 피아니스트는 민첩하고 현란한 진행을 선보입니다. 특히 중간에 나오는 왈츠는 이 곡에서 가장 사랑스런 부분입니다. 셋째 악장, 첼로가 느리고 애수띈 노래 엘레지를 들려주고 격정이 가득한 마지막 악장으로 곡을 맺습니다. 아렌스키가 다비도프를 추모하며 이 곡을 쓴 것처럼 다비도프의 고향 라트비아에선 한때 다비도프 첼로 콩쿠르가 열려 신인 예술가를 발굴했습니다. 또 그가 기증받아 연주했던 스트라디바리 첼로는 첼리스트 제클린 듀프레를 거쳐 지금은 요요마가 연주하고 있습니다. 다비도프의 이름과 함께 기억되는 이 곡, 아렌스키 피아노 3중주 1번 D단주 네 악장, 지금부터 다만 말없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안토나 아렌스키 피아노 3중주 1번 D단조 작품으로 32번 전곡 다 들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아다지오,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몰토, 3악장 엘레지아 아다지오,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논트로포 모차르트 트리오 연주였습니다. 토요일 전곡을 듣습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아렌스키의 피아노 3중주 1번 모든 악장을 들었습니다. 한 31분 살짝 넘게 걸렸네요. 최재우 씨입니다. 50년을 혼자 지내다가 친구 소개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대구와 광양을 오가며 주말 부부로 열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최재우 씨였습니다. 아, 얼마나 좋으세요. 와, 50년을 기다린 그 보람, 멋진 표현입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1번 A플랫 장조 작품으로 110번 중에서 1악장입니다. 모데라토 칸타빌레 루돌프 제르킨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1번 A플랫 장조 작품번호 110번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 칸타빌레 루돌프 제르킨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3173 쓰는 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서울 종각에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보신각 뒤쪽 서울 커피로 시작하는 이 커피 전문점에서 낮 시간에 출발 FM과 함께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커피 마시면서 반가운 기분이었어요. 와, 다시 듣기로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 시간엔 저희가 생방송을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와, 고맙습니다. 소식 전해주신 3173 쓰는 분, 그리고 보신각 뒤쪽에 있는 그 커피 전문점. 왠지 커피가 훨씬 더 향기롭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 지바스티안 바흐의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 비단조, 바흐 작품으로 1067 중에서 사라방드, 불의 폴로레스 미뉴엣 이렇게 들었습니다. 디에고 파솔리스가 지휘하는 이바로키스트 연주였습니다. 드뷔시, 아름다운 저녁, 줄리언 루이드 웨버의 첼로와 존 레논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데뷔시 아름다운 저녁, 줄리언 로이드 웨버의 첼로, 존 레너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 아침에 보내드린 출발의 팬과 함께 지금까지 작가 김지연, 연출 조정현, 저는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들판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꽃잎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곱게 말린 다음 코팅해서 고운 책갈피가 됐습니다. 책을 읽다가 문득 가슴이 뭉클해지는 어느 한 페이지 혹은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한 줄을 만났을 때 꽃으로 만든 책갈피를 책 사이에 곱게 끼워 넣었죠. 잊지 말아야 하는 순간, 오래 기억해야 하는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에도 작은 꽃 한 송이 끼워두고 싶은 현충일 아침입니다. 6월 6일 토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 국화 한 송이 올려놓습니다. 푸친이, 크리산테미, 에머슨 현악 4중주단입니다.